다 엄마는 바코드 찍을 때 무슨 기분인지 묻고 싶은데 알고 나면 내가 다칠까? 난 사랑받을 가치 있는 놈일까? 방송 싫다면서 바코드 달고 연지 여기 흰색 배경에 검은 줄이 내 팔을 내려보게 해. 이대로 사는 게임이는 있을지 또 궁금해.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어디

것들이 전부 머리 위그래 온 그게 문제니 세례명을 달고 신을 등긴 네 잘못이니 아마도 내 가장 은인 마음 때야 반인 정신과 등이 양코 등굴 바라 웬만 더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2: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3: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1: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English with
5: 부산 아지매
4: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5: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4: 오이소 보이소
5: 영어 하이소. 와, 이 짠돌이 선배가 먼저 만나자고 다 하고 오늘 해가 뭐 서쪽에서 떴나?
6: Oh, hi. 아니, you came so early.
5: 아, 선배. 선배가 만나자고 하는데 당연히 먼저 와서 딱 기다려야죠.
6: Oh, thanks for thinking that way. You went through a lot of working in the same team as me for our assignment, right? I'll make it up to you today.
5: 아유, 뭐 고맙기는요. 근데 진짜 오늘 선배가 밥이랑 다 살 거예요?
6: Oh, you bet. From dinner to a movie, just sit back and enjoy.
5: 와, 기대된다. 감사합니다, 선배.
6: Oh, by the way, have you ever heard of the Beggar Map? Oh, I heard it has everything from the cheapest, best value spots to all kinds of information.
5: 아, 그 거짐에 그 가성비 좋은 식당이랑 다 있는 그 어플 말하죠. 아, 그러면 그렇지. 아, 그럼 그 앱에서 어디가 제일 괜찮대요?
6: Oh, I haven't downloaded the app yet. Could you download it for me? I've used up all my data.
5: 아, 나도 이번 달 데이터 없는데. 네, 그럼 다운받을게요.
6: Oh, thanks a lot.
5: 다운 다 받았고,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 여기 이 올스타빵 집으로 가요.
6: Oh, awesome. There should be a coupon in there. Could you look it up and download it for me? I've used up all my data.
5: 아, 진짜 나도 데이터 없는데 하루 종일 쓰게 하네. 선배, 쿠폰도 다운 다 받았어요. 이제 갈까요?
6: Oh, thanks. Now, let's turn on the navigator on the map app and head to the restaurant. Let's use your phone. Like I said, I'm out of data.
5: 아, 진짜 뭐야. 오늘 자기가 다 산다 해놓고 시작부터. 먼저 지하철을 타라고 하네요.
6: Oh, really? Oh, no. I left my transit card at home. Oh, I gotta head back. Let me treat you to dinner tomorrow instead. Bye!
5: 오늘 배워볼 표현. 나 데이터 다 썼어. 영어로 뭐라고 해?
6: I've used up all my data.
5: I've used up all my data.
6: 그냥 use만 쓰면 단순히 썼다는 뜻이지만 use up을 쓰면 끝까지 싹 다 써버렸다는 뉘앙스가 강해집니다.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지만 사용할 데이터가 바닥나서 도움을 요청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면 되겠죠?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 데이터 다 썼어. I've used up all my data.
6: I've used up all my data.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6: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something important. Art brings people together. 이 한 사람의 작품이 새로운 만남을 만들고 그 만남이 도시와 도시를 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국경을 넘는 예술의 힘 아닐까요?
1: Yes, one artist's work can bring people together and those encounters can connect one city with another. Maybe that is the power of art to cross borders. Well, this is Busan Worldwide, and I'm your host, Stephanie Yoon.

0: It is now time for News Inside. Every Friday, we have a special segment here in the studio, News Inside, with a reporter from Busan Ilpo, Mr. Kim Dong-woo.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So today, as you can see in the background, we're going to be taking a closer look at Pukangi, the shark that has remained inside the waterway at Busan North Port Waterfront Park. A second operation to guide it back to the sea is scheduled for this afternoon, so we're going to hear all about it. 네, 오늘은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이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두 번째 구조 작전이 오늘 오후 진행된다고요?
1: 네, 오늘 오후 3시 반입니다. 북항이를 바다로 내보내는 2차 구조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북항이는 지난달 18일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오늘로 보름째 수로를 떠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1차 구조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사흘 만에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대형 그물까지 동원되는데요. 부산시와 해경,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합동으로 나섭니다.
0: 그렇군요. So the second rescue operation is scheduled to begin at 3:30 this afternoon. Pukangi was actually first spotted in the park's artificial waterway on the 18th of last month and has now remained there for 15 days. An initial attempt on the 29th was unsuccessful and authorities was and are trying again 3 days later. So that's today. This time, a large net will be used in a joint operation involving the Busan City Government,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Now, 북항이 is certainly an unusual name. So what kind of shark is it? 북항이 이름도 독특한데요. 어떤 상어인가요?
1: 네, 국립수산과학원은 북항이를 무태상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태상어는 몸 길이가 약 3.5m에 이르는 대형 상어인데요. 원래 따뜻한 바다의 넓은 연안과 먼 바다를 오가며 사는 종입니다. 공격성은 있지만 먼저 건드리지 않는다면 위험도는 낮다고 합니다. 북항이는 먹이를 쫓다가 수로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수로 양쪽 끝이 꺾여 있다 보니 출구를 못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항의 이름은 북항이가 발견된 북항을 소리난 대로 읽은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So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believes 북항이 is a copper shark measuring about 3.5 meters long. The species normally moves between coastal waters and the open sea in warmer regions. Although it can be aggressive, experts say the risk is relatively low if it is not provoked. 북항이 may have entered the waterway while chasing prey, but appears unable to locate the exit because both ends of the channel and actually curve sharply, and its nickname comes from Pukang, the Korean name for North Port. While Pukangi has attracted considerable public attention, I do want to know how many people have visited the area. 요즘 북항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항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1: 네, 지금까지 64만 명 가까운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0: 네.
1: 특히 지난 추석 연휴 나흘 동안에만 43만 6천 명이 몰렸는데요. 가장 붐볐던 날은 하루 14만 명으로 평소 주말의 70배 수준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북항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려준 웹사이트가 생겼고 북항이를 바다로 데려간 웹게임까지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시민 약 91%의 찬성을 얻어 북항이를 부산시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고요.
0: 네.
1: 동구는 상어 캐릭터 공모 선정작으로 기념품과 이모티콘을 만들고 상어 조형물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I actually love this. And nearly 640,000 residents and tourists have visited the area so far. During the four-day Chuseok holiday alone, around 436,000 people came to see the shark. On the busiest day, attendance reached 140,000, and that's roughly 70 times the usual weekend figure. A website actually now tracks Bukangi's location, and a web game allows users to guide the shark back to the sea. Busan has also named Bukangi an honorary promotional ambassador following a public survey, while Dong District is developing souvenirs and emojis based on a shark character and considering a public sculpture as well. And given that public interest, could Bukangi simply just maybe remain in the waterway.
2: 그런데 북항이가 이 시민들의 관심 속에 지금처럼 계속 수로에 머물도록 두면 안 될까요?
1: 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수온 때문입니다. 수로는 수심이 2.5m에서 3m 정도로 얕기 때문에 날이 추워지면 물온도가 빠르게 떨어지는데요. 수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면 상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먹이도 문제인데요. 수로에 숭어가 살고 있지만 북항이가 사냥하는 모습은 지금까지 목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인공 환경에 길들여지기 전에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 네,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일이 북항이를 위한 또 선택이겠죠.
0: So experts agree that the shark should be returned to the sea as soon as possible. The main concern is water temperature. The waterway is only 2.5 to 4 meters deep, so it cools quickly as temperatures fall. And once the water drops below 20 degrees Celsius, conditions could become unsuitable for the shark. Food is another concern. Although, you know, the mullets, right, live in the waterway, Bukhangi has never been observed hunting. So experts also warn that a wild animal should be returned to its natural habitat before becoming accustomed to an artificial environment. Well, how will today's second operation work and what will be different from the first attempt?
2: 네, 오늘 2차 구조 작전은 어떻게 진행되며 첫 번째 시도와 무엇이 달라졌나요?
1: 네, 이번에는 물줄기 대신 대형 그물로 길을 막는 방식입니다. 1차 때는 선박이 물줄기를 쏘며 북항이를 수로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이었는데요. 배가 지나가고 나면 북항이가 어느새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온 일이 오후 내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이 특수 제작한 길이 50m, 높이 6.8m의 그물이 사용됩니다. 이 그물을 바다 쪽으로 천천히 끌고 가면서 북항이를 바다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2: 그렇군요. 이동 경로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바다로 이끄는 것이 이번 작전의 핵심인데요.
0: So this time, crews will use a large net instead of water jets. And during the first attempt, boats sprayed water to direct Bukangi out of the channel. But the shark repeatedly returned once the vessels passed.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has therefore produced a specialized net measuring 50 meters long and 6.8 meters high. Crews plan to move the net slowly toward the entrance, guiding Bukangi back into the open sea. Now, sightings of large sharks in Korean waters have also increased recently. So what does the data show?
2: 최근 북항이처럼 큰 상어가 우리 바다에 나타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1: 네,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형 상어 출몰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동해안에서 다른 물고기와 함께 그물에 걸린 대형 상어는 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배에 이릅니다. 원인으로는 우선 수온 상승이 꼽히는데요. 우리 연근의 표층 수온은 196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6도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 상승폭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상어의 먹이인 참다랑어 같은 따뜻한 바다 물고기는 동해에서 크게 늘었고 반대로 오징어와 명태는 크게 줄었습니다.
2: 그렇군요. 이 상어의 등장은 우리 바다의 생태계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0: So large shark encounters have risen noticeably, and particularly along the east coast. By the end of August, 73 large sharks had been caught accidentally in fishing nets there, and 2.5 times the number recorded during the same period last year. Rising sea temperatures are considered a major factor, and surface temperatures in Korea coastal waters increased by 1.6 degrees Celsius between 1968 and last year, more than twice the global average rise over the same period. Now, finally, let's summarize the situation and what to watch out for today.
2: 네, 끝으로 오늘 소식 정리해 주시죠.
1: 네, 지난달 18일 부산 북항 침수공원 수로에 들어온 상어 북항이가 오늘로 보름째 머물고 있습니다. 64만 명 가까운 인파를 불러 모으며 부산의 명물이 됐지만 수온이 떨어지면서 건강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 대형 그물을 동원한 2차 구조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북항이의 등장은 따뜻해진 우리 바다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반가운 손님으로만 볼 게 아니라 달라지는 해양 환경에 대한 경고로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 맞습니다. So, 북항이 has remained in the Northport waterway for 15 days since the first appearing on the 18th of last month. The shark has become a major attraction, drawing nearly 640,000 visitors. But falling water temperatures are raising concerns about its health. And the second rescue operation using a large net will begin at 3:30 p.m. this afternoon. And Bukhangi's appearance may be fascinating, but it also reflects the warming of the Korean waters and should be seen as a sign of broader changes in the marine environment. Now we have Journey messaging in.
2: 제리님께서는 기자님이랑 스테파니가 북항이 북항이 하는 게 너무 웃기대요. 진지하게 북항이가요.
0: Well, we do love 북항이 here in Busan, and we do hope that it'll go well and smoothly today.
2: 기자님 오늘 소식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that was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latest updates every Friday. And listeners, let me check out some of the messages before we wrap up. And today's topic actually was, what is one photo of Busan that you would send to someone if you were to just talk about Busan and you want to show someone from another country? So we actually have 7950번님 saying, I would send a photo showing Haedong Yeonggungsa Temple, actually, beside the sea. The temple buildings and the waves below create just such a special atmosphere. Absolutely beautiful, beautiful area. And 5883번님 saying, 저는 영도 흰여울마을에서 지금 윤슬 사진을 보내고 싶습니다. Oh, I can just picture it in my head, actually. 다들 해운대나 광안리만 생각하는데 영도도 정말 아름답잖아요. Absolutely. 영도 is a beautiful, beautiful place. And especially around this time when the weather is not too cold, not too hot, I think it's a perfect time to visit Yeongdo. Well,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I hope you have a wonderful weekend and we'll be back in the studio live on Monday. So join us then. Final song is by Lee Chan-hyuk with Time Stop. I'll see you on Monday. Bye-bye.

0: Japan, Busan, your bonz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Zero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8: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9: 1:00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Japan, Busan, your bonsai.
1: Hey AI,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2: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3: Huh?
1: Wait a second. Why is all my personal information showing up? Before you ask AI a question, think about what you're sharing. Your phone number, bank account number, and other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stay private. If an AI-generated response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don't share it. Report it or send feedback. A trusted AI future star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4: English with
5: 부산 아지매.
4: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5: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4: 오이소 보이소
5: 영어 하이소. 와, 이 짠돌이 선배가 먼저 만나자고 다 하고 오늘 해가 뭐 서쪽에서 떴나?
6: Oh, hi. 아니, you came so early.
5: 아, 선배. 선배가 만나자고 하는데 당연히 먼저 와서 딱 기다려야죠.
6: Oh, thanks for thinking that way. You went through a lot of working in the same team as me for our assignment, right? I'll make it up to you today.
5: 아유, 뭐 고맙기는요. 근데 진짜 오늘 선배가 밥이랑 다 살 거예요?
6: Oh, you bet. From dinner to a movie, just sit back and enjoy.
5: 와, 기대된다. 감사합니다, 선배.
6: Oh, by the way, have you ever heard of the Beggar Map? Oh, I heard it has everything from the cheapest, best value spots to all kinds of information.
5: 아, 거짓말. 그 가성비 좋은 식당이랑 다 있는 그 어플 말하죠. 그러면 그렇지. 아, 그럼 그 앱에서 어디가 제일 괜찮대요?
6: Oh, I haven't downloaded the app yet. Could you download it for me? I've used up all my data.
5: 아, 나도 이번 달 데이터 없는데. 네, 그럼 다운받을게요.
6: Oh, thanks a lot.
5: 다운 다 받았고,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 여기 이 올스타 빵집으로 가요.
6: Oh, awesome. There should be a coupon in there. Could you look it up and download it for me? I've used up all my data.
5: 아, 진짜 나도 데이터 없는데 하루 종일 쓰게 하네. 선배, 쿠폰도 다운 다 받았어요. 이제 갈까요?
6: Oh, thanks. Now, let's turn on the navigator on the map app and head to the restaurant. Let's use your phone. Like I said, I'm out of data.
5: 아, 진짜 뭐야. 오늘 자기가 다 산다 해놓고 시작부터. 먼저 지하철을 타라고 하네요.
6: Oh, really? Oh, no. I left my transit card at home. Oh, I gotta head back. Let me treat you to dinner tomorrow instead. Bye!
5: 오늘 배워볼 표현. 나 데이터 다 썼어. 영어로 뭐라고 해?
6: I've used up all my data.
5: I've used up all my data.
6: 그냥 use만 쓰면 단순히 썼다는 뜻이지만 use up을 쓰면 끝까지 싹 다 써버렸다는 뉘앙스가 강해집니다.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지만 사용할 데이터가 바닥나서 도움을 요청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면 되겠죠?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 데이터 다 썼어. I've used up all my data.
6: I've used up all my data.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7: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ie. BEFM, Busan 영어 방송.

0: Hello, it's time for Newsfeed. Our update in Busan and beyond. So let's scroll down. First up, your ticket to Busan. Getting to Busan just got a little cheaper for international visitors because a new K-Tour pass, which was launched yesterday, has Busan as its first pilot city. It costs 15,000 won, and depending on the type you choose, you can get up to 40% off a one-way train or intercity bus ticket to Busan, or a discount on a Koryo pass. And it's not just transportation. Once you get here, you can choose one of 35 participating attractions to visit for free, plus get discounts at around 50 other spots, including cafes and experience-based attractions. And so you can buy the pass through an online certain travel agency app, and there's also an optional physical card you can use for subways and city buses after you load money onto it. Busan. Why Busan? Well, it was chosen as the first pilot city after Seoul. It's one of the most popular destinations in Korea for international travelers, which is why it was chosen first. And if it goes well, the program could expand to other parts of the country next year, which is very important because things are getting more expensive. So a travel discount is definitely a way to entice people to come to our city and enjoy everything we have in Busan. All right, next up. Celebrating a long life. Now today, October 2nd, is Senior Citizens Day here in Korea, or 노인의 날. So Busan has marked the day this morning with a ceremony at City Hall. It was officially established this day in 1997 to recognize the older generations and encourage greater respect and care for seniors. And so this year marks the 30th Senior Citizens Day. And at the ceremony, awards were given to people and organizations working in senior welfare. There was also a special gift for Busan residents who turned 100 this year. They received 청령어장, or a traditional walking stick, which is made from 명아주, which is a plant with a thick stem, right? And it's given as a symbol of health and of long life, of longitude. Longitude? No, that's not longevity. Longitude. It's not a map. Longevity. So the city also provided 500,000 won each to 20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under 18. And I think it's so beautiful and very, very important. These kind of events are so good for the community. So well done and thank you very much. All right, finally, the uninvited customer. Imagine you are setting up at a farmer's market. You're shopping some fresh bread. You've got pastries. Everything looks good. And then a bear rocks up. Well, that's what happened in Aspen, Colorado, last weekend. A hungry bear wandered into the market while vendors were setting up and quickly found a table full of baked goods. And as you can imagine, the bear said, "Thank you very much. Those are mine." So people started pulling out their phones as the bear stood up on its hind legs to reach the pastries. Then apparently that it wasn't, you know, it decided it wasn't close enough. It actually climbed onto the table and started munching down on all those lovely pastries, cakes, breads and whatever. Which is funny to watch, of course, but what surprises me is that instead of running away, people just automatically pulled out their phones. Luckily, no one was hurt, but the wildlife officials say that bears are especially hungry this time of year because they're getting ready for winter hibernation. So they spend the autumn eating as much as possible. So this year, also drought in parts of Colorado also made some natural food sources harder to find, which brings the bears closer into the towns. And so police eventually scared the bear away. It climbed a tree for a little bit and then it just wandered off with a big tummy full of bang. And I think about the bakery owner, you wake up early, you bake all the things, arrange everything, and then your first customer is a bear who doesn't pay for anything, demolishes the table. What a nightmare. What a nightmare, but a very cute nightmare at that. A fat bear. Good. I like it. That was all for today's news feed, my friends. Up next, it's time for On the Mic.
1: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요즘 예비군 시즌이라 훈련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바쁜 생업도 멈추고 아침 일찍 일어나 군복을 입고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솔직히 귀찮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도 매년 묵묵히 훈련장을 찾는 이유는 거창한 게 아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내 가족, 내 동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내 손으로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감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방금 막 예비군 훈련을 마친 든든한 대한민국의 예비군 김현민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민 씨.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비군 올해로 5년 차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1: 네, 반갑습니다, 현민 씨. 1년 만에 장롱에서 군복을 꺼내 입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2: 아, 이거 진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예비군 분들이 다 느낄 고충? 이면 고충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아, 현역 때랑 진짜 살이 너무 불어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입으면서도 아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1: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부산 시내에서 훈련장까지 넘어가셨을 텐데, 아침 출근 시간에 군복 입고 버스나 지하철 타는 것부터가 훈련의 시작이잖아요. 가는 길은 좀 수월하셨나요?
2: 처음에 버스를 탈 때까지만 해도 조금은 이제 시선들이 의식되고 부끄럽기도 한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점점 이제 훈련장이 다가오니까 아, 저 같은 동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왠지 모를 전우애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도 좀 느껴지고 네, 조금 뿌듯한 그런 감정도 괜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1: 예비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급법, 화생방 등등 이론 실습 교육도 다시 봤는데 느낌이 좀 어땠어요?
2: 사실 제가 이론에 조금 취약하기도 하고 올해는 조금 그래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자라고 해서 들어봤는데 오히려 좀 집중해서 들으니까 더 시간도 빨리 가고 다 들어보면 또 필요한 내용이더라고요. 예비군으로서 절대 또 모르면 안 되는 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또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봤습니다. 네, 봤고 들었습니다.
1: 아, 네. 저도 최근에 훈련을 받고 느낀 게 우리가 평소에는 잊고 살지만 유사시나 비상 상황이 터졌을 때를 대비해 점검한다는 점에서 1년마다 받게 되는 예비군 훈련이 주는 의미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오늘 훈련을 쭉 소화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혹시 새롭게 다가온 점이 있었나요?
2: 저도 예비군을 이번에 딱 받고 느낀 게, 왜 1년마다 왜 계속 이거를 비슷한 내용을 또 듣고 또 훈련하고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조금 있었는데, 딱 듣고 느낀 게 사실은 이게 몰라서는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휴전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평화로워 보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해서 절대 위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저 그리고 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키려면은 이런 내용들은 꼭 알아야 한다. 1년 주기로라도 들어줘서 절대 우리가 휴전 국가라는 걸 잊지 말고 상기시켜 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군에서 훈련 받으시면서 느꼈던 감정을 영단어로 표현해 주십시오.
2: 크레센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크레센도. 뭔가 점차적으로 전투력이 상승한다. 이런 뜻이겠네요. 오늘 피곤하실 텐데도 솔직하고 유쾌한 이야기 나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군복을 벗고 다시 원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텐데요. 오늘 하루 흘리신 땀방울 덕분에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셔서 맛있는 저녁 드시고 푹 쉬시길 바랄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Japan, Busan, Yeongeobangseo.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Zero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8: introducing the 2026 BEFM special live broadcast Movie Table Talk. Enjoy exclusive interviews with directors invited to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long with live jazz performances of beloved movie soundtracks. Join us on Monday, October 12th at 3 p.m. at the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9: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3시 부산 정보산업진흥원 1층 로비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8: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BEFM website at befm.or.kr.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부산중수청은 부산, 울산, 경남의 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정

0: 원은 322명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무 공간과 조직 정비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초대 부산중수청장은 오는 6일 첫 출근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무 공간은 연말까지 정비됩니다. 한편 기존 부산지검과 부산고검도 오늘 부산지방공소청과 부산광역공소청으로 각각 전환됐습니다.
1: The Busan Regional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officially launched today. The office will investigate seven categories of serious crimes, including corruption, economic crimes, drugs, cybercrime, and others across Busan, Ulsan,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with an authorized workforce of 322. However, some office spaces and organizational arrangements are still being completed. The agency's first chief is expected to report for work on the 6th, while the remaining office spaces will be completed by the end of this year. Meanwhile, the former Busan District and High Prosecutor's offices have been reorganized into the Busan District Public Prosecution Office and the Busan Metropolitan Public Prosecution Office, respectively.
0: 보름째 북항 친수공원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이 2차 구조 작업이 오늘 오후부터 실시됐습니다. 이번에는 길이 50m의 맞춤형 대형 그물을 투입해 바다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오는 6일 부산 북항을 명소로 만들기 위한 시민 포럼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부산시는 상어 북항이 출연으로 전국에 이름을 알린 부산 북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1: A second rescue operation began this afternoon for the shark that has stayed at Northport Waterfront Park for 15 days. A specially designed large net, 50 meters long, is being used to guide the shark back out to sea. Meanwhile, the Busan Port Authority will hold a public forum on the 6th to discuss ways to turn Northport into a major attraction. Busan City plans to actively promote Northport, which has gained nationwide attention for following the shark's appearance.
0: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오늘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시는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과 함께 올해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장수를 기원하는 지팡이 청녀장을 전달하고 대한노인회 부산시연합회는 지역 조선가정 20곳에 1천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1: A ceremony marking the 30th Senior Citizens Day was held today at Busan City Hall. Busan City presented awards to individuals who contributed to senior welfare and gave traditional longevity canes to residents who turned 100 this year. The Busan branch of the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also provided a total of 10 million won in living expenses to 20 local grandparent-headed families.
0: 9월 부산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7% 상승했습니다. 동남지방데이터청 조사 결과 공업제품은 3.9%, 서비스는 2.7% 오른 반면 농수축산물은 0.7% 하락했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2.3% 상승했으며 경유와 휘발유, 보험서비스료, 국산쇠고기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1: Consumer prices in Busan rose 2.7% in September from a year earlier. According to the Dongnam Regional Statistics Office, prices of industrial products rose 3.9% and services increased 2.7%, while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ies products fell 0.7%. The cost of living index rose 2.3%, with sharp increases in diesel, gasoline, insurance services, and domestic beef prices.
0: 2026 페스티벌 10월 22개 행사로 부산 지역 곳곳에서 축제가 이어집니다.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가 오는 5일 토요일 남포동 비프광장에서 열립니다. 영화제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부산 곳곳에서 열리며 중구에서도 야외 영화 상영과 무대 인사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26회를 맞이한 국내 최장수 록음악축제인 부산국제록페스티벌도 오늘부터 시작돼 일요일까지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립니다.
1: Festivals are continuing across Busan with 22 events as part of Festival Siwol 2026. The eve celebration for the 31s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ill be held this Saturday, the 5th at Beef Square in Nampo-dong. The film festival will run from the 6th to the 15th across Busan, with outdoor film screenings, stage greetings and other events also taking place in Junggu District. The 26th Busan International

0: Rock Festival, Korea's longest-running rock music festival, also begins today and will run through Sunday at Samnak Ecological Park in Sasangu District.
1: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진흥원이 2028 세계 디자인 수도 부산의 파빌리온 디자인 국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0: Busan City and the Busan Design Promotion Agency are holding an international pavilion design competition for World Design Capital Busan 2028.
1: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내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4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20도입니다.
0: The morning low in Busan tomorrow is expected to be 16 degrees with a daytime high of 24 degrees. The current temperature is 20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Claire Kim.
1: 홍정화였습니다.
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EFM Busan 영어 방송.

0: more Rates of the World. BEFM, Busan Yeo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oday's 부산 아줌마 expression. 오늘의 표현은요. 나 데이터 다 썼어. I've used up all my data. 어떤 상황에서 이 표현 쓰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와, 이 짠돌이 선배가 먼저 만나자고 다 하고 오늘 해가 뭐 서쪽에서 떴나?
2: Oh, hi. 아니, you came so early.
1: 아, 선배가 만나자고 하는데 당연히 먼저 와서 딱 기다려야죠.
2: Oh, thanks for thinking that way. You went through a lot of working in the same team as me for our assignment, right? I'll make it up to you today.
1: 아유, 뭐 고맙기는요. 어, 근데 진짜 오늘 선배가 밥이랑 다 살 거예요?
2: Oh, you bet. From dinner to a movie, just sit back and enjoy.
1: 와, 기대된다. 감사합니다, 선배.
2: Oh, by the way, have you ever heard of the Beggar Map? Oh, I heard it has everything from the cheapest, best value spots to all kinds of information.
1: 아, 거짓말. 그 가성비 좋은 식당이랑 다 있는 그 어플 말하죠. 아, 그러면 그렇지. 아, 그럼 그 앱에서 어디가 제일 괜찮대요?
2: Oh, I haven't downloaded the app yet. Could you download it for me? I've used up all my data.
1: 아, 나도 이번 달 데이터 없는데. 네, 그럼 다운받을게요.
2: Oh, thanks a lot.
1: 다운 다 받았고, 어,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 여기 이 올스타 빵집으로 가요.
2: Oh, awesome. There should be a coupon in there. Could you look it up and download it for me? I've used up all my data.
1: 아, 진짜 나도 데이터 없는데 하루 종일 쓰게 하네. 선배, 쿠폰도 다운 다 받았어요. 이제 갈까요?
2: Oh, thanks. Now, let's turn on the navigator on the map app and head to the restaurant. Let's use your phone. Like I said, I'm out of data.
1: 아, 진짜 뭐야. 오늘 자기가 다 산다 해놓고 시작부터. 먼저 지하철을 타라고 하네요.
2: Oh, really? Oh, no. I left my transit card at home. Oh, I gotta head back. Let me treat you to dinner tomorrow instead. Bye!
1: 오늘 배워볼 표현. 나 데이터 다 썼어. 영어로 뭐라고 해?
2: I've used up all my data.
1: I've used up all my data.
2: 그냥 use만 쓰면 단순히 썼다는 뜻이지만 use up을 쓰면 끝까지 싹 다 써버렸다는 뉘앙스가 강해집니다.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지만 사용할 데이터가 바닥나서 도움을 요청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면 되겠죠?
1: 부산 아줌마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 데이터 다 썼어. I've used up all my data.
2: I've used up all my data.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0: We're going to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BTS, Wasted on Me. We'll be back with highlights.

0: 소름이 BTS
1: 윤디
0: Let's go.
1: 부영마 스윗데이트로 만족할 수 없다. 부기보다 글로벌 테스터를 꿈꾸는 야망 DJ 윤디의 글로벌 성장 대환장 어드벤처 프로젝트.
0: 네, 전 세계 입덕을 유도할 미래 글로벌 슈퍼스타. 네, 야망 DJ 윤디를 키우는 오늘 하루만 키우는 성장 훈련소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웰컴 웰컴. 네,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니에요. 윤지.
1: 오케이.
0: 여기서 매너부터 배운다.
1: 배운다.
0: 상업의 영어도 챙긴다.
1: 챙긴다.
0: 글로벌 감각은 필수.
1: 필수.
0: 문화 이해도 풀 세팅.
1: 풀 세팅.
0: 네, 올스타 엔터의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오늘 윤지가 아주 훌륭한 레슨을 받는 거죠.
1: 오, exciting.
0: 영어 잘하시잖아요.
1: 못해요. 못해요.
0: 오늘만 이 못한 네 청만 해주시고요.
1: 네. 네.
0: 아 근데 오늘 그 도전 들어가기 전에
1: 네.
0: 일단 윤지가 왔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인사하네요. 네. 우리 아니 많은 분들 인사 안 하네. 잠깐만. 아니야 말. 내가 스크롤링.
1: 지금 네. I saw like this message.
0: 네.
1: 윤지님도 한 3일만 지나면. 동태눈 되실 수 있어요. 누가 또 동태눈이 됐죠?
0: What is 동태눈?
1: 동태 is like pollock.
0: Fish eyes? Why? Why would you get fish eyes here?
1: I don't know.
0: 우리 올스타에서 왜 동태눈이 되죠? 동태, right? 네. 이유를 알려주세요. 왜요? 왜요?
1: Okay. 두둥님, let us know why.
0: 네. 근데 우리 노루님, 윤디님 반가워요, 이뻐요 라고 왔고요. 우리 엔트롭 유님 모자 너무 이뻐요, 윤지님이라고 왔고요. 네. 원추님도 왔다, BFM의 한이 윤지님이라고 하네요.
1: 한이?
0: 네. 한이라고 했어요.
1: 한이?
0: 네. 일단, it sounds like they are your sweet date listeners.
1: No, actually they're not.
0: 아, 아니에요.
1: 네. All Star의 우리
0: 여러분,
1: 팬분들이죠.
0: 제가 방금 읽었던 이름들 다 좀 초면인 것 같은데. 아니, 윤지 왔다고 치면 나오는 겁니까?
1: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요. 우리 네. 민수님을
0: 딱 하필 오늘 없고. 딱 처음으로 들어온 거죠? 네. 자, 일단 오늘 뭐 기다리세요. 네. 항상 웃어야잖아요. 네.
1: 네.
0: Alright, let's get it. 오늘의 도전은 어떻게 됩니까?
1: 오늘은 무슨 중국은 민수.
0: 네.
1: 추석 연휴 끝나고 오늘 첫 출근이었잖아요. Are you okay?
0: I'm probably the same as all of our listeners.
1: Mm-hmm.
0: 네. My body is at work right now,
1: mm-hmm.
0: but my soul is still at home. In the kitchen.
1: In the kitchen.
0: In the kitchen or on the bed. 진짜 이 4일 동안. Those are the two places I was in the house.
1: In the kitchen.
0: 네.
1: 멋지다.
0: 뭐 먹는다고.
1: 아, 오케이.
0: And 설거지. 설거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I also did the dishes. 네.
1: 멋져요, 멋져요.
0: 네. And on the bed, because 그렇게 하고, I don't know how people don't sleep right away after doing the dishes like that. 네, 이해가 안 됩니다.
1: 멋진
0: 네.
1: 남자.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네, at home. 네.
1: Yes.
0: You mentioned you went abroad
1: yeah.
0: with your family,
1: uh-huh.
0: right? 네.

0: 재밌었어요. Was it? Because I figured there's a lot of people also traveling to the Chuseok holidays.
1: Actually, too. There were lots of families 네. like traveling together. 근데 이제 like I secretly booked a hotel.
0: 네.
1: And there was like literally no rooms left. 네. 그래서 we had to book each rooms for each person.
2: 최고다.
1: 아니요.
2: 최고예요.
1: My parents didn't know.
0: 네.
1: So I was surprised. I'm surprised.
0: Oh,
1: they 진짜. Wanted to stay in one room together.
0: 진짜 if I can have a separate room away from If I could have a separate Why? Room and my wife could have a separate room and my daughter no. could have a separate room. 너무 행복한 딱 잠 잘 때만 나머지
1: okay.
0: 시간은 같이 지내고요. 네, 오늘 와이프랑 딸 방송 보고 있거든요.
1: 아, 진짜요?
0: 아, 딱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1: They're super cute. 네. 아, 진짜. Okay.
0: 아, 근데 일단 you know, we do have to because it's an English entertainment show,
1: yes.
0: right? 지금부터 이거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영어로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1: Okay. 네. Alright.
0: But let's you know try to picture what other people went through, right? 일단
1: yes.
0: 뭐 재밌었다 이건 영어로 뭐라 하죠?
1: 재밌었다. It was so much fun.
0: It was so much fun. 많이 먹었어요.
1: Oh, I ate a lot.
0: 이거 너무 맛있었어요 음식이.
1: So good.
0: 그리고 저 같이 잠 많이 잤어요.
1: Okay. I slept a lot too.
0: 네. 일단 분명히 부기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1: 아,
0: 네.
1: 그래요?
0: 네. Okay. I did a homage to Boogie, right? probably ate a lot and slept a lot, but good day all in all, right?
1: Good day. 네. Yes.
0: 자, so after the holidays or the start of a busy week, a lot of people, you know, they sometimes they blame themselves for feeling down. 나 왜 이렇지? 나 왜 이래? Right? But honestly, listeners, it's not your fault that you're feeling down, right?
1: 맞아.
0: It's actually it's not the lack of willpower, it's just a natural syndrome
1: 맞아.
0: We all go through, right?
1: 맞아. Do you have that syndrome? No,
0: like I said, my soul is still back at home.
1: In the kitchen.
0: 네.
1: 실제로 이제 내 증후군이 뭔지 정확히 이름만 알아도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대요. So knowing you're not alone makes you feel much better.
0: 맞습니다. Yeah. And since all of us just got back from Chuseok,
1: yes.
0: You know, I'm sure a lot of you are starting the Monday off with some post-holiday syndrome. 네.
1: Including us.
0: 네. 근데 너무 좋아요. 여기 있어서 방송하고 있어서 너무
1: She's
0: 행복합니다.
1: Soulless. 영혼을 조금 더 아니, 넣어주세요.
0: 아, 원래 이래요.
1: 아 그래요?
0: 이제 okay. 좀 오랜만에 왔잖아요. 저 원래 이렇습니다.
1: 오케이. 네. 힘들어.
0: 자 지금부터 재밌는 명절 중후군부터 체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 Okay.
0: Right? So, 윤지, you two, and our listeners, if this applies to you, 나 그런데 옆에 체크 하나 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1: 네. 네.
0: 여기에 다섯 개 중 몇 개나 해당되는지 여러분 세보세요.
1: Okay.
0: 자, 1번 재밌는 명절 중후군 체크리스트. You heard your alarm Monday morning and immediately got annoyed. 월요일 아침 알람 소리를 듣자마자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어. 하잉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2번. You ate all kinds of food during the holiday, but somehow you're still craving spicy tteokbokki or ramen. 연휴 내내 많이 먹었는데도 또 매운 떡볶이나 라면이 땡긴다. Number 3. 근데 2번은 일단 I'll sip plain water. 3번. Your whole body feels sore for no reason, and your shoulders feel like there's a bear sitting on them. 이유 없이 온몸이 뻐근하고 특히 어깨에 곰 한 마리가 올라앉은 느낌이다. 이 곰 한 마리 빼고 여러분 부기가 내 어깨 위에 앉아있다고 생각합시다. 4번. You keep having negative thoughts throughout after the holiday. 명절이 끝난 뒤에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된다. And 5번. You check the calendar for the next holiday the first thing in the morning after you get to work. 명절 끝나자마자 아침부터 다음 연휴가 언제인지 달력부터 찾아봤다.
1: 와우.
0: 자, these are the 5 재미있는 명절 증후군 체크리스트인데요.
1: Okay.
0: 자, 우리 윤지는 몇 개 몇 개 체크했어요?
1: 북이라고 알렸죠.
0: 네, 계속 원고대로 하려고
1: okay,
0: 하니까.
1: Okay.
0: 네.
1: Oh, I caught you.
0: 네, 감사합니다.
1: For me, I think 3 out of 5.
0: 그래요?
1: How about
0: 진짜요?
1: you?
0: 저는 다 다섯 개 안 찍었어요? Didn't you check all 5? Listeners?
1: Well, I'm sure some of them did.
0: 네. 우리 두둥님도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님?
1: 맞아,
0: 이렇게
1: 맞아.
0: 하는데 저는 좀 심합니다. 네.
1: You got 5?
0: 저 5예요. So,
1: wow.
0: if you got 3 or more, 명절 중후군에

0: 해당된대요. Right? You do have post-holiday syndrome. 다섯 개 다 체크했으면요. 이 명절 중국은 중증.
1: Yes.
0: 이거 빨리 여러분 현실로 돌아와야 된다고 합니다. 나 안 올래.
1: He's gotta come back to reality.
0: 나 싫어.
1: Oh, wow. Okay, these are great ones, guys, right? We have, actually, Danny saying 네. none of them to me.
0: 진짜요? Oh,
1: 대단하시다.
0: 대니님, 대니님, 뭐, 어디서 무엇을 하는 분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 정도면.
1: I think the person's hard worker, right?
0: 네.
1: Yeah, so 저희가 이제 post-holiday blues or syndrome, 명절 중후군 빨리 극복법을 가져왔는데요. 극복하는 방법. 오늘 퇴근하고 여러분, head straight home. As soon as you clock out.
0: Oh yeah, for sure.
1: 예쁜 컵에 시원한 음료, 좋아하는 음료 뭐죠, 민수?
0: 다 좋아하는데.
1: Iced tea?
0: 아, 아이스티?
1: 오렌지 주스?
0: 이 밤에 커피는 안 되고, 네. 시원한 바나나 맛 우유 한 잔 마시겠습니다, 저는.
1: 바나나 맛 우유? 네. 아니면 뭐, have a cup of joe or, you know, cup of tea.
0: 네.
1: And 내일 입으로도 미리 pull out your OOTD for the next day.
0: 벌써 아, 귀찮은데?
1: 그리고 이번 주말에 나를 위해서 뭐 하고 놀지 하나 정해보세요. 그리고 네. 나서는요?
0: Become one with your couch or bed. 자, 소파나 침대와 한 몸 되기.
1: 좋죠, 네. 좋죠.
0: 바로 자라고 말이잖아요. So just relax and recharge. 네. 그냥 가자마자 바로 실천할 거예요, 저는. 네.
1: 대단하다.
0: So these are some very, I guess, very practical ways to get over the post-holiday syndrome, right? Post-holiday blues, as you can call it.
1: Yes.
0: 자, 그럼 여기에서 영어 문제 하나 나갑니다. 우리 포스터분들 함께 맞춰주세요. 부장님, 오늘 다시 그 코드로 원래 그 소리 원래 갔네요. 원래 막 강아지 소리 있거든요.
1: 아, 진짜?
0: 막 하면서 막 그런 퀴즈 뭐지? 음악도 나갔는데.
1: 오케이, 오케이.
0: 네. So,
1: 오케이.
0: 자, 여러분, 퀴즈. You had a long day at work. You're exhausted. And you want to say, oh, 나 완전 지쳤어. 네. So, quiz. I'm going to give you three options. Three of these options mean 나 완전 지쳤어. But one does not. So, 죄송해요. Four total options. 세 개는 나 완전 지쳤어 영어로 하는데요. 하나는 아닙니다. 네. 자, 아닌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네. 나 완전 지쳤어. 자, A. Oh, I'm beat. B. I'm dragging. C. I'm cooked. Or D. I'm thrilled.
1: 오.
0: 네, 나 완전 지쳤어 뜻을 안 하는 네, 그 표현을 골라주면 됩니다. 오. A. I'm beat. B. I'm dragging. C. I'm cooked. Or D. I'm thrilled.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자, 일단 I've been finding myself saying all three of these 표현.
1: Yes.
0: 일어나자마자 방송 시작할 때까지
1: 진짜? All day long?
0: 아, 피곤해. 아, 지쳤어. 아, 왜? 아, 피곤해.
1: 연기도 잘한다.
0: 아니요.
1: 오케이.
0: 이제 알았어요.
1: 멀티테이너. 대단하다. 오케이.
0: 이게 살짝 이게 조금 페이크로 좀 넘어갔어요 이제.
1: 아니야, 아니야.
0: 살짝 조금 이제 좀 억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1: 아니야.
0: 처음에는 와 이제 지금 다 먹기네라고 하는데 요즘 살짝 네. 자, can we give them a hint?
1: Oh sure. Let's give them a hint.
0: 네. 자, 나 완전 지쳤어 이 네 개 중에 좀 이게 이 뜻은 아니다. 힌트 주신다면요.
1: 어떻게 보통 힌트를 줄까요? 보통은
0: 뭐 좀 연기.
1: 연기?
0: 할 수 있고. 네. What was that just now?
1: Giving them a hint.
0: 아, 이게 네. 저 뭐냐면 이 내 choice 중에 이 단어가 이 뜻을 이 뜻이거든요. 네, 우리 너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아마 이런 느낌 오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 이제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이 반응 오면 소리로.
1: 그죠.
0: 와, 막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1: When you're at the amusement park, right?
0: 맞습니다.
1: You can say this.
0: 근데 amusement park에서 나 완전 지쳤어라고 하긴 하는데, 네. When you're on the ride, you don't say this a lot, right?
1: Oh, true. 네. True.
0: 일단 우리 너튜브 보니까, 두둥님 맞췄습니다.
1: Oh my god.
0: 두둥님도 이 post holiday syndrome 분명히 지금 겪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도 퀴즈는 잘 맞추고 계십니다. 네.
1: Yes.
0: 두둥님. 맞습니다.
1: Congratulations.
0: 네, 우리 에일련님도 아 너무 좋네요라고 이렇게 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뭐가 좋아요?

0: 좀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 우리 카톡에 계시는 우리 안종찬님이나 우리 희수님도 다 정답 맞췄습니다. 네. 자, 나 완전 지쳤어. 이 네 개 중에 정답 아닌 것을 골라준다면요. 윤지, what is the answer?
1: The answer is I'm thrilled. Congratulations.
0: 제가 보니 좀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 네, 맞아요. I'm thrilled is the answer. 네, I'm beat. Oh, I'm dragging. Or I'm cooked. 이거 when you want to express just how tired you are, 나 진짜 난 이제 안 되겠어. Right? 특히 요즘 애들이 I'm cooked를 많이 써요.
1: Oh.
0: 네, I'm cooked.
1: I'm
0: 네.
1: cooked.
0: 일단 제가 말하면 아마 사람들이 신뢰 안 가는데 여러분 제가 확인 다시 했거든요. 요즘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도 아직 I'm cooked 쓰긴 씁니다.
1: 네. 그러니까.
0: 완전 지쳤다. 완전 에너지 없다. 특히 어떡해. 나 엄마한테 오늘 완전 혼날 것 같아. I'm cooked. 이렇게 많이 써요. 네. So, that was all about the post-holiday syndrome. 명절 증후군. Right? Now, let's talk about what's called rest guilt. 네. 휴식 공포 증후군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일단 들어봤어요, 이거?
1: Can I be honest?
0: 네.
1: No.
0: You could be honest, and thank you for that. I'll be honest too. 네.
1: Have you ever heard of it?
0: Rest guilt? Uh-huh. 오늘 우리 임 작가님이 처음으로 소개해주는 겁니다, 저한테. 네. But uh-huh. you might have been feeling this,
1: yes.
0: right? Even though you might have not put a name on it, you might have been feeling it.
1: Yes.
0: 휴식 공포 증후군은요, 영어로 rest guilt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고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이 죄책감이 드는 마음이 말하는데요. 네. So rest guilt is when you feel anxious or guilty for doing nothing and just relaxing, right? So, you know, when you're lying on the couch on the weekend and then suddenly you're thinking, oh, is it really okay for me to just sit here? Oh, shouldn't I be studying or working? 계속 쉬면서 이 조급함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1: So I guess sometimes we beat ourselves up, right? And 네. it takes some time to get back on track, don't you think?
0: 특히 오늘 안 온 부기도 분명히 이 휴식 공포 증후군을
1: 맞아.
0: 아마 이 최근 이 북한이 때문에 이 몇 주 동안 느꼈을 거예요. 네.
1: 무섭다.
0: 왜 원래 이때쯤 되면 누구누구 어디에서 연락 와서 북이 뭐 이런 행사 해주세요라고 연락이 오는데 왜 연락이 안 오지? 라고 북이 며칠 동안 그런 분명히 특히 추석 동안 네. Like I said, a lot of people once again went to see 북항이. 근데 나는 안 갔어. 북이 보고 있지?
1: 와우.
0: 민 선배는 안 갔어. 다른 약속이 있어서 안 갔는데.
1: Yes. So I guess there are some common signs of guilt.
0: 맞습니다.
1: 대표 증상이 있다고요?
0: 네. 자, number one. You keep thinking about things you need to do even when you're resting. 쉬는 동안에도 해야 할 일이 계속 떠오른다.
1: Check.
0: Two. You feel anxious because you feel like you're wasting time. 소파에 누워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Three. You check work messages or emails even when you're on vacation. 휴가 중에도 업무 메시지나 이메일을 확인한다. And four, you feel restless because you think everyone else is being productive. 쉬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 초조하다.
1: Wow.
0: 네.
1: These are all great.
0: 맞아요. 특히 4번. 이거는 이게 영어로 reverse FOMO 느낌 나는데요. FOMO가 fear of missing out이잖아요. 그거는 아 나는 일하고 있는데 모든 친구들은 다 지금 놀고 있고 뭐 여행 가 있고 하는데 이거는 reverse FOMO입니다. Right? Uh-huh. You feel restless because everybody else is working and not you.
1: Oh 네. my gosh. How many of these apply to you?
0: Honestly? Honestly, I think maybe out of... three out of the four.
1: 네. Three.
0: 저는 3번은 it doesn't really get to me. I don't really check email when I'm like, I don't have to.
1: Even if beautiful PD님's like reaching out to you?
0: 그 아까 그 형용사 뭐였어요?
1: Beautiful. 아. Beautiful.
0: 아니. 맞아요. Right? Our 부장님, very beautiful.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처음 들어서.
1: 그래요?
0: 네.
1: I always tell her in the bathroom.
0: I have to make sure. 한번 그 형용사 뭐였어? What was that adjective you used, right?
1: Beautiful.
0: 네. 뭐 그렇게 하면 일단 messages, it's really, 뭐지? 구별을 못 하잖아요. Because we all use 뭐 깨또 right for the messages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너네 사와 use 피할 수가 없다. 네. But what about you? Out of the four,
1: me. Three out of four.
0: Three out of four. You too. 어떤 거 해당 안 됐어요?

0: 4. Mm. You feel restless because you think everyone else is being productive. Mm-hmm. I know that I'm productive on normal days.
1: 네.
0: So I give myself some more credit.
1: 그래요. 근데 저는 1번부터 4번까지 4번이 제일 무서워요.
0: Why?
1: Right? Because in this line of work, 방송 쪽에서 일하면
0: 요즘 이거는 왜 들고 있는?
1: 이거는 계속
0: 무서워.
1: 우리 요즘 미대 PD님들 콘텐츠에 나를 안 쓰네. 왜 그렇지? 아니, 최근에는 많이 써줬어요. 최근에 많이 써줬는데 그 전에 나 유튜브 말고는 우리 다른 콘텐츠 왜 안 나오지? 막 이런 걱정 들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1: 살짝 조금 우리 PD님 살짝 조금 근데 바로 그 다음 연락 와서 많이 넣어주더라고요.
0: 역시
1: 감사드립니다.
0: 우리 민수 All-Star 민수. 그러면 민수 휴식 공포 증후군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우리 해야 될까요?
1: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Don't treat rest as something you do only when you have free time. 네. Put it on your schedule as a thing to do, like a task, right? Make rest an official task on your to-do list.
2: 휴식도 뭐 일정표에 뭐 공식할 일로 넣으면 좋대요.
0: 좋다.
1: 네. 그렇게 하면 지키게 되잖아요. Right? 네.
0: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올스타 마치고 이제 저녁 8시 뭐 9시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우리 멍 때리기 뭐 zone out 아니면 뭐 lying on bed 그런 거 좋겠네요.
1: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른 another quiz 나갑니다.
0: That's
1: the one I was talking about.
0: Okay.
1: 자, 여러분, quiz number 2. I spent the whole Chuseok break on the couch, eating chips and scrolling on my phone all day. 이거 나발은 난데?
0: 오!
1: 작가님 어떻게 알았지?
0: 자.
1: 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 일단 가능합니까, 여러분?
0: I spent the whole Chuseok break on the couch.
1: 네, I spent the whole Chuseok break on the couch, eating chips and scrolling on my phone all day. Right? 뭐 그냥 진짜 소파에만 누워 있었고 과자만 먹고 있었고 폰만 보고 있었고 그렇죠.
0: 네.
1: So when somebody describes a situation or habit that fits you perfectly, you want to say 한국어로 와 그거 완전 나잖아. 이거 그거 완전 나잖아.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 That's very I. B. That's so me. Or C. That's too my story. 네. 좀 아주 너무 어색한 게 두 개 있어요, 여러분.
0: 약간 티를 냈어요.
1: 네, 살짝. 이렇게 줘야지. 우리 부스타분들 뭐 힌트 없이도 잘 맞춥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깨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네. 근데 윤지 씨는 완전 이거 아니었겠다. Right? 당연히 해외로 나가면 막 뭐를 해야 되고 진짜 막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팩 스케줄 뭐 이렇게 지냈어요?
0: 그렇지는 않아요.
1: 그래요? 그래서 그럼 휴식 좀 가진 것 같아요? Did you get a lot of rest?
0: There was literally no places to go.
1: Yeah.
0: The place that I visited.
1: 뭔지 알 것 같아 어디 갔는지.
0: 예, 그렇죠?
1: 네.
0: Okay.
1: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았으면 민수 하루 쟁일 뭐 소파에만 누워있었다? 폰만 보고 있었다? 과자만 먹고 있었다? 난데? Right?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우리 정답 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너무 자 공감하지 말고 여러분 정답을 보내주세요. 네, 우리 리 제이슨님 너도 나도
0: 나도
1: 이렇게 보냈네요. 네, so 다 완전 나잖아. 나도 똑같아. 이걸 영어로 보고 할까요? 자 정답은요. 윤지.
0: 제가 이거요. 네. Sorry. Okay. That's so me.
1: 맞습니다. That's so me. 완전 나잖아. 완전 내 얘기야. 그거 딱 나잖아. 라고 말할 때 That's so me.
0: That's so me.
1: 근데 이 so에 조금 좀 이렇게 포커스를 줘야 돼. That's 그냥 That's so me. 이게 아니고 That's so me.
0: That's so
1: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0: 역시 잘한다. 오케이.
1: 이렇게 계속 칭찬받으면
0: 많이 배웁니다.
1: 다음 주 부기 오면 나 지금 화날 것 같아. 부기 왜 나 칭찬하냐 윤지처럼. 네. 자, real quick, the last syndrome we're gonna look at is called the phantom vibration syndrome. 류령 진동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0: 와우.
1: 이거는 I guarantee you everybody felt at least once. 네.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0: Phantom of Opera가 아니라 Phantom vibration syndrome.
1: 맞습니다.
0: 이게 뭘까요?
1: So it's when you feel your phone vibrate even though it didn't.
0: We've all been there, right?
1: 맞아요. 네.
0: Do you feel your phone vibration?

0: sometimes 진짜 봤는데 어 분명히 문자 왔는데 and then I stop like let's say I was doing the dishes 설거지 하고 있는데 폰 소리 났어 and then like I stop I drop it 어 우리 부장님 연락 왔을까 봐 다 멈추고 빨리 폰 뛰어가서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네 So that's what phantom vibration syndrome is, okay. right? More than 80% of smartphone users have experienced this at least once. It's not a disease, right? There's nothing wrong with your brain, uh-huh. right? It's just that it's we're too used to getting alerts on our phones. Mm. 네. 이건 내가 스마트폰 알림에 너무 피로하고 예민해져 있다. 네, 이거 보내는 이 일종의 신호라고 합니다.
1: 맞아요. So 내가 항상 이제 대기 상태여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업무 연락이나 그쵸 우리 소셜 미디어 알림 또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we are constantly on alert,
0: 맞습니다.
1: high alert, right? 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어. 알림이 왔나? 네. 어? 아니네? 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겠죠?
0: 여러분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는데 I play a joke on my daughter sometimes 야? 네, 우리 딸도 폰 있거든요 진동으로 해놓는데 가끔 같이 있을 때
1: 너무 귀엽다 조금 더 lower tone으로 네. 그렇죠 잘한다
0: 이따니까 폰 어딨지? 전화 왔더라고요.
1: 아 역시 이런 것도 해야 되구나
0: 하루 네. 미안해 자 여기서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방송 중인데 강아지 데리고 나가세요 네. 자 question last question I have my phone on vibrate it means 나 폰 진동으로 해놨어 And 내 폰 방해 금지 모드로 해놨어. I put my phone on DND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DND 이것은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초이스 3개 나갑니다. A. Do not disturb. B. Do not disconnect. Or C. Do not discount.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 보내 주세요. 샵 9050 깨뚜기가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퀴즈 참여 가능합니다. 네.
1: DND I think
0: Do you put your phone on DND?
1: Yeah, most of the time.
0: 저는 자동으로 가요.
1: 오?
0: Yeah.
1: How?
0: You could set it as automatic. So you could turn it on and off according to a certain time. 저는 밤 11시부터 아침 8시 까지 DND로 해놔요.
1: 꽤 길네.
0: I need my beauty sleep.
1: Wow. 네. He's tech savvy person. For sure.
0: 윤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1: 저는 I'm always open.
0: 진짜? DND 안 써요, 그러면?
1: 저절로 켜지더라고요.
0: 이때쯤 일어나야지라고 폰이 잘 알고 있네요.
1: Yes.
0: 네.
1: And I think we have messages.
0: 맞습니다. 우리 트리스마스터님이 DND는 Dungeons and Dragons 아니라 맞아요. 조금 이게 살짝 좀 저희 세대 필 났는데 저도 던전즈 드래곤스 많이 했거든요. 네, 어렸을 때. 아니라 정답 맞췄습니다. 우리 지현님도 정답 맞췄고요. 네, 우리 수빈여님도 닥터수님 네 정답 맞췄습니다. 네.
1: Congratulations.
0: 우리 너구리님은 코르티스 노래 들어봤어요라고 하는데 이거 코르티스 노래에도 나와요. DND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DND. What is it short for? 정답은요?
1: Do not disturb.
0: 맞습니다. Do not disturb. 네. DND라고 말할 때도 가끔 쓰고요. Text message. I didn't get I didn't see your message last night. My phone was on DND. 이렇게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do not disturb. 방해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1: 말라.
0: 네. 방해하지 말라. 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 Yes.
0: So, today as a lot of us are experiencing these post-holiday syndrome, but post-holiday blues라고 할 때도 있고요. We also heard about 그 뭐였죠? 그 phantom phone vibration.
1: Yes.
0: 네, 이것도 들어봤고 그 아까 중간에 두 번째 거 뭐였더라?
1: I'm gold. 좋다. 그죠?
0: 아니요, 그거 있잖아요.
1: rest guilt.
0: Rest guilt도 배워봤는데. 네. 이거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We're all people. We're all human.
1: Yeah.
0: Right? 네. 다 쉬고 싶죠.
1: 맞아요. 네.
0: But back to reality.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1: 화이팅!
0: 네. 자, 오늘 윤지와 함께한 올스타 English 너무 재밌었어요. How was it for you?
1: So much fun. 네. Yes, being here with Minsu. 네. It's been so much fun.
0: 그거 12시 하지 말고 여기로 오세요.
1: 저 자리 날씨 요정이라도 그쵸? 할까요?
0: 죄송해요.

0: It's cables.
1: Oh, cables. Yeah.
0: 네. 그 이 전자 제품이나 이런 거 사면 항상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선 있잖아요. Right? Those cables.
1: Yeah.
0: I always say, "아, 이거 어디 분명히 쓸 거야." And then I just use one cable for everything.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 연대가 함께합니다.
1: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2: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3: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 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 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4: The time is now 8 o'clock.
5: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It is now time for News Insight. Every Friday, we have a special segment here in the studio, News Insight, with our reporter from Busan Ilpo, Mr. Kim Dong-woo.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So today, as you can see in the background, we're going to be taking a closer look at Pukangi, the shark that has remained inside the waterway at Busan North Port Waterfront Park. A second operation to guide it back to the sea is scheduled for this afternoon, so we're going to hear all about it. 네, 오늘은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이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두 번째 구조 작전이 오늘 오후 진행된다고요?
1: 네, 오늘 오후 3시 반입니다. 북항이를 바다로 내보내는 2차 구조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북항이는 지난달 18일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오늘로 보름째 수로를 떠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1차 구조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사흘 만에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대형 그물까지 동원되는데요. 부산시와 해경,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합동으로 나섭니다.
0: 그렇군요. So the second rescue operation is scheduled to begin at 3:30 this afternoon. Pukangi was actually first spotted in the Parts artificial waterway on the 18th of last month and has now remained there for 15 days. An initial attempt on the 29th was unsuccessful and authorities was and are trying again 3 days later. So that's today. This time, a large net will be used in a joint operation involving the Busan City Government,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Now, 북항이 is certainly an unusual name. So what kind of shark is it? 북항이 이름도 독특한데요. 어떤 상어인가요?
1: 네, 국립수산과학원은 북항이를 무태상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태상어는 몸 길이가 약 3.5m에 이르는 대형 상어인데요. 원래 따뜻한 바다의 넓은 연안과 먼 바다를 오가며 사는 종입니다. 공격성은 있지만 먼저 건드리지 않는다면 위험도는 낮다고 합니다. 북항이는 먹이를 쫓다가 수로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수로 양쪽 끝이 꺾여 있다 보니 출구를 못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항이의 이름은 북항이가 발견된 북항을 소리난 대로 읽은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So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believes 북항이 is a copper shark measuring about 3.5 meters long. The species normally moves between coastal waters and the open sea in warmer regions. Although it can be aggressive, experts say the risk is relatively low if it is not provoked. 북항이 may have entered the waterway while chasing prey, but appears unable to locate the exit because both ends of the channel and actually curve sharply, and its nickname comes from Pukang, the Korean name for North Port. While Pukangi has attracted considerable public attention, I do want to know how many people have visited the area. 요즘 북항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항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1: 네, 지금까지 64만 명 가까운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0: 네.
1: 특히 지난 추석 연휴 나흘 동안에만 43만 6천 명이 몰렸는데요. 가장 붐볐던 날은 하루 14만 명으로 평소 주말의 70배 수준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북항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려준 웹사이트가 생겼고 북항이를 바다로 데려간 웹게임까지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시민 약 91%의 찬성을 얻어 북항이를 부산시의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고요.
0: 네.
1: 동구는 상어 캐릭터 공모 선정작으로 기념품과 이모티콘을 만들고 상어 조형물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I actually love this. And nearly 640,000 residents and tourists have visited the area so far. During the four-day Chuseok holiday alone, around 436,000 people came to see the shark. On the busiest day, attendance reached 140,000, and that's roughly 70 times the usual weekend figure. A website actually now tracks Bukhangi's location, and a web game allows users to guide the shark back to the sea. Busan has also named Bukhangi an honorary promotional ambassador following a public survey, while Dong District is developing souvenirs and emojis based on a shark character and considering a public sculpture as well. And given that public interest, could Bukhangi simply just maybe remain in the waterway?
2: 그런데 북항이가 시민들의 관심

0: 그게 지금처럼 계속 수로에 머물도록 두면 안 될까요?
1: 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수온 때문입니다. 수로는 수심이 2.5m에서 3m 정도로 얕기 때문에 날이 추워지면 물 온도가 빠

0: The main concern is water temperature. The waterway is only 2.5 to 4 meters deep, so it cools quickly as temperatures fall. And once the water drops below 20 degrees Celsius, conditions could become unsuitable for the shark. Food is another concern. Although, the mullets, right, live in the waterway, Bukhangi has never been observed hunting. So experts also warn that a wild animal should be returned to its natural habitat before becoming accustomed to an artificial environment. Well, how will today's second operation work and what will be different from the first attempt? 네, 오늘 2차 구조 작전은 어떻게 진행되며 첫 번째 시도와 무엇이 달라졌나요?
1: 네, 이번에는 물줄기 대신 대형 그물로 길을 막는 방식입니다. 1차 때는 선박이 물줄기를 쏘며 북항이를 수로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이었는데요. 배가 지나가고 나면 북항이가 어느새 수로 안쪽으로 되돌아온 일이 오후 내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이 특수 제작한 길이 50m, 높이 6.8m의 그물이 사용됩니다. 이 그물을 바다 쪽으로 천천히 끌고 가면서 북항이를 바다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0: 그렇군요. 이동 경로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바다로 이끄는 것이 이번 작전의 핵심인데요. So this time, crews will use a large net instead of water jets. And during the first attempt, boats sprayed water to direct Bukhangi out of the channel. But the shark repeatedly returned once the vessels passed.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has therefore produced a specialized net measuring 50 meters long and 6.8 meters high. Crews plan to move the net slowly toward the entrance, guiding Bukhangi back into the open sea. Now, sightings of large sharks in Korean waters have also increased recently. So what does the data show?
2: 최근 북항이처럼 큰 상어가 우리 바다에 나타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1: 네,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형 상어 출몰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동해안에서 다른 물고기와 함께 그물에 걸린 대형 상어는 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배에 이릅니다. 원인으로는 우선 수온 상승이 꼽히는데요. 우리 연근의 표층 수온은 196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6도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 상승폭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상어의 먹이인 참다렁어 같은 따뜻한 바닷물고기는 동해에서 크게 늘었고 반대로 오징어와 명태는 크게 줄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상어의 등장은 우리 바다의 생태계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So large shark encounters have risen noticeably, and particularly along the east coast. By the end of August, 73 large sharks had been caught accidentally in fishing nets there, and 2.5 times the number recorded during the same period last year. Rising sea temperatures are considered a major factor, and surface temperature in Korea coastal waters increased by 1.6 degrees Celsius between 1968 and last year, more than twice the global average rise over the same period. Now, finally, let's summarize the situation and what to watch out for today.
0: 네, 끝으로 오늘 소식 정리해 주시죠.
1: 네, 지난달 18일 부산 북항 침수공원 수로에 들어온 상어 북항이가 오늘로 보름째 머물고 있습니다. 64만 명 가까운 인파를 불러 모으며 부산의 명물이 됐지만 수온이 떨어지면서 건강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 대형 그물을 동원한 2차 구조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북항이의 등장은 따뜻해진 우리 바다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반가운 손님으로만 볼 게 아니라 달라지는 해양 환경에 대한 경고로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 맞습니다. So, 북항이 has remained in the Northport waterway for 15 days since the first appearing on the 18th of last month. The shark has become a major attraction, drawing nearly 640,000 visitors, but falling water temperatures are raising concerns about its health. And the second rescue operation using a large net will begin at 3:30 p.m. this afternoon. And Bukhangi's appearance may be fascinating, but it also reflects the warming of the Korean waters and should be seen as a sign of broader changes in the marine environment. Now we have Journey messaging in.
2: 제리님께서는 기자님이랑 스테파니가 북항이 북항이 하는 게 너무 웃기대요. 진지하게 북항이가요.
0: Well, we do love 북항이 here in Busan, and we do hope that it'll go well and smoothly today.
2: 기자님 오늘 소식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that was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latest updates every Friday. And listeners, let me check out some of the messages before we wrap up. And today's topic actually was, what is one photo of Busan that you would send to someone if you were to just talk about Busan and you want to show someone from another country? So we actually have 7-9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동네 읍성 역사축제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及访问，没错，时隔多日，釜山市立美术馆呢将再次呢开馆和大家见面哈。这样的一条好消息的背后呢，也让我们非常荣幸的今天请到了市立美术馆的馆长啊，和大家今天再聊一聊呢，将会和大家呢崭新再次见面的市立美术馆呢，又有怎样的一些呢值得关注的展览和有哪些变化？네많은부산시민들이오래기다려온소식이있습니다바로시립미술관의재개관소식인데요오늘부산시립미술관의반가운재개관소식과베이징에서진행하고있는특별한전시이야기를들어주실분과함께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서진석부산시립미술관장님모셨습니다관장님반갑습니다
1: 네반갑습니다
0: 네먼저지금청취자여러분께인사부탁드립니다
1: 네부산시립미술관장서진석입니다뭐여러분만나뵙게돼서너무반갑고요이렇게오늘저희미술관과미술관님활동을소개할수있는자리를마련해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
0: 是的，馆长说呢，非常高兴的来到华语之音，非常开心有机会啊，有这样的一个非常开心有这样的机会呢，得和大家呢来介绍一下呢咱们的釜山市立美术馆。嗯，好的，那当然这次的再开馆的消息哈，和大家呢再一次呢以崭新的面貌见面的，对，本身呢就是一个非常让人期待的事情哈。那这一次的开馆或者这一次的这个。准备的过程当中哈、啊，对，那有哪些地方呢？是您觉得呢非常的非常用心的地方，非常特别在意的地方哈、啊？那馆长，你부산시립미술관이재개관개선공사를마치고다시시민들을만나게되었습니다부산시립미술관이17일에네재개관을했는데요준비하시면서가장많이고민하신부분궁금합니다
1: 저희미술관이이제뭐횟수로는28년이됐습니다네뭐우리나라에서두번째큰규모의미술관이죠
0: 네
1: 저희가재개관공사를대대적으로했습니다약2년공사를했고요아마국립미술관역사상이렇게오랜기간굉장히막대한자본을들여서재공공사를리모델링공사를한케이스가처음으로알고있습니다그만큼엄청난부담감이많이있었죠또저희같이일하는우리미술관구성원들도엄청나게많이노력을했고요、
0: 네、
1: 뭐크게보면세가지측면이있는것같습니다뭐、네、조형성이라든가기능성그리고또하나는안정성이세가지죠뭐조형성은과거의미술관과우리가재개관한이후에미술관의조형적아름다움이어떻게변화가되었는가、
0: 네、
1: 그리고두번째기능성은과거의미술관과개관한이후에미술관이、네、분명히기능적으로달라질겁니다、
0: 네、
1: 왜냐하면그만큼현대사회에는변화가있기때문에엄청난변화죠지금、
0: 네、
1: 디지털시대에맞는그런새로운기능적역할을하는공간으로서또구조적인부분이바뀌어야되는부분이있고요、
0: 네、
1: 마지막으로는이제안정성이죠튼튼하게간단하게말하면、예또과거와같이뭐누수라든가항온항습이라든가이러한부족한부분이발생되지않도록뭐완벽하게안정적으로튼튼하게돌아갈수있는미술관을만들어야 되죠、네、이세가지를고민하면서사실은2년동안해왔다고보시면됩니다
0: 예
1: 또어느정도그에따른성과가있다고보는데、네、여러분이많이찾아와주셔서평가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0: 네네소개해주셔서감사합니다首先呢馆长介绍呢说釜山市立美术馆已经有了28年的历史了哈那么它也作为呢整个韩国呢最全国哈第二大规模的美术馆对是受到了非常多人的喜爱也举办了很多的展览那同时呢这次的这个装修施工啊是持续了两年的时间任务重也得到了美术馆的像全体同仁的同心协力哈那么这一次的这个施工呢主要呢是在三个方向上努力哈分别呢是造型机功能以及呢安全性首先呢造型上的话呢能够呢突破以往的美术馆给人的一种的造型的印象能够如何呢让它的造型呢能够达到一个呢更美能够体现出呢这种美的表达是这一次的最 看中的地方。第二个呢，就是功能性。那因为呢，随着社会的发展，那进入现代社会，智能社会，那么，对于呢一个美术馆的功能的需求呢，也产生着不同的变化。那这次呢，在这次的全新和大家见面的市立美术馆当中呢，也有着体现。第三点呢，就是安全性上，在防水，在能够如何呢完美的呢去。 呈现它的功能性上呢，有了很高的一个提升，同时呢，让它呢更坚固耐久。对，那当然，他也表示呢，这次的成果呢，也确实呢，实时的受到了很多朋友的一些的反馈，也让这次呢和大家全新见面的市立美术馆的话呢，能够，希望能够让更多的人呢感受到呢它的美。 관람객들이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이전과는 다른 어떤 경험을 하게 되기 기대하고 계신가요?
1: 저희 미술관이 우리 미술관이 이번에 네. 재개관하면서 미션과 비전을 미래형 미술관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기보다는 네. 좀 더 이렇게 선도적인 방향성을 잡은 거죠. 확장적인 방향성을.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 미술관은 문화적 위계가 없는 다시 말하면 하이아트나 로우아트나 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가 없는 저는 공공과 공유의 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비전에 맞게끔 저희가 재개관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들이 모이죠.
0: 네.
1: 현대미술뿐만 아니라 디자인 공예까지 어린이 전시까지 그래서 보다 여러분이 다가오기 쉬운 조금은 다면적인 문화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전시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편하게 와서 쉴 수도 있고 또 다른 장르의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보다 열린 오픈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관람객들이 우리 미술관에 와서 기존과는 조금 더 확장된 보다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오픈 플랫폼으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다 예전보다는 좀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是的。 好，馆长在刚刚介绍的时候呢，提到了他的这个未来性和这个先导性，这也是呢，在这一次的重新的装修和扩建之后的那么一个，他认为呢需要呢在新的 美术馆要能够达到的一个，这个它的一个特性呢，就是能够呢，能够引领未来，包括它的这个作为公共建筑的，能够如何呢去容纳更多的人哈，这样的一个公共性上，他说到了多样的美术的创作人、艺术家，那么能够呢在这里呢聚集分享作品，同时的话呢也扩大了作品的选择的范围，以及呢艺术家的这个范围，包括呢说。 我们可能想到的就是成年的一些这个艺术家们本地的艺术家，包括呢一些可能儿童青少年，对，那还有呢就是将美术馆能够打造一个呢更易休憩的一个空间，同时的话呢增加呢这个体验的部分，提升了这种体验性体验感，同时呢打造为一个呢很好的一个艺术的平台。那另外呢他说呢这次的这个再开馆的话呢也确实呢 扩大了，怎么美术馆的这个体量，在多样文化以及呢更多的这种综合平台的这个功能性上，那也确实呢有着花了很多的心思。总之呢，能够呢打造一个能够让大家更容易来到这里，更容易到达，同时呢更容易呢去在这里呢去休息和想和欣赏艺术作品的一个空间哈。是的，啊，네。
2: 관장님, 부산시립미술관이 대표적인 젊은 작가 지원 프로그램인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999년부터 네, 이어져온 프로그램인데요. 오래 시간이 이 프로그램 이어온 특별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1: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한데요. 부산시립미술관은 부산지역미술관이죠. 다시 말하자면 네. 부산 시민들을 위한 미술관이기도 하고 부산 예술인들을 위한 미술관이기도 합니다.
2: 네.
1: 그래서 우리 미술관이 부산 지역 예술인들의 버팀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버팀목이라는 걸 한다면 지원이 가능한 언제든지 우리 부산 시립미술관에 기댈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 돼야죠. 지역 예술인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99년부터 뭐 우리가 다양한 그 부산 지역 작가들을 위한 그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전인데요. 이거는 특별히 이제 타겟층이 부산 지역 젊은 작가들. 네. 네. 그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지금까지 부산 지역 예술인들을 젊은 작가들 지원해 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지금까지 해왔고요. 올해부터는 특별히 전시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들을 프로모션하는 글로벌 작가로서 프로모션하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1: 기존에는 저희가 지원 프로그램이라 할 때는 단기적으로 우리 미술관 안에서 전시만 하고 끝냈는데
0: 네.
1: 올해부터는 약 2년 이상 시간에 걸쳐서 또 서울에서도 전시하고
0: 예.
1: 또 해외에서도 전시하고 또 그들이 만나고 싶은 또 다양한 예술 비평가들과 또 만나게 해서 역량들을 작가적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서
0: 네.
1: 보다 다면적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 저희가 이것을 확장 발전을 시켰고요. 첫 번째 케이스로 저희가 올해는 8명의 부산 작가를 선정을 해서
0: 예.
1: 해외 전시 특히 중국 베이징에서 네. 저희가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금일미술관이라고 나름 베이징에서 굉장히 역사가 있고 중요한 문화 공간입니다.
0: 네. 好，没错。同时呢，接下来馆长说到呢，咱们釜山市立美术馆呢，那么作为地区的美术馆，那么持续举办了非常多的一些活动，其中呢就包括呢，去推广和挖掘年轻艺术家的，以及呢去给他们去创作更多的作品展示机会的一些活动哈。那么刚刚提到这个活动就是其中之一。那么这个活动的话呢，能够呢帮助呢，有像短期的展览，同时呢也有像长期的推广的活动。那打造呢就是将艺术家呢推广至拥有的国际影响力，就是所谓的国际艺术人的这样的一个目的。他说呢，在两年多的时间，那么最近呢其实做了一个很大的动作就是什么呢？一些海外的市场的推广，包括呢在首尔以及呢在韩国以外的海外市场，其中呢就包括中国。他提到了最近的一次的活动的话呢，就是选拔了8位的艺术家呢参加了海外的一些这个活动啊，交流的活动，其中一站呢就是中国北京。他说呢，北京作为历史名城，那么有着非常好的一个这种的历史的积淀以及呢这种艺术的氛围，那么这次的合作的话呢，也让艺术家们能够呢走出韩国，能够跟更多的国际艺术家呢进行合作啊。네아특히이번전시는서울에요처음으로해외에서선보이게되었다고들었습니다여러도시가운데중국베이징에서전시를선보이게된배경과의미도궁금합니다
1: 크게두가지이유가있습니다우리가과거에는한국현대미술작가의글로벌화라는게서구중심이었거든요서구가미술시장의중심이었고경제의중심이었지않습니까근데지금은아시다시피패러다임이시프트하면서다극화의시대가됐죠
0: 네
1: 그러니까이제는아시아에가중심이되는저는시대라고믿습니다
0: 네, 네
1: 다시말하면세계의경제계나미술계도서구유럽미주중심으로만돌아가는게아니라아시아와또아랍과또이렇게같이하모니즘적관점으로서이제전세계생태계가다시재편됐죠그렇게돌아가고있죠그런의미에서저희는이번에서구권의한국작가들을특히부산작가들을선보이는것보다또아시아권인또중국에선보이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했기때문에베이징을선택을했고요그리고두번째는중국과의교류시작입니다그코로나팬데믹이전만해도뭐문화계쪽특히뭐경제계도마찬가지겠지만엄청난교류가있었습니다중국과근데코로나팬데믹이후에좀단절이됐었죠그래서저희는다시중국과교류를시작한다라는의미가또다른중요한의미가있는것같습니다향후같이이세계를이끌어나갈파트너로서한국이문화로서소프트파워에저는힘을믿거든요하드파워가아니라요즘은소프트파워중심의세계가이제하나의헤게모니다툼이벌어지고있는데거기에대한유일한저는탈출구나 유일한 그 대안이 소프트 파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트, 컬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중국과 교류를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저는 되게 좋은 장소가 베이징 그리고 금일미술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거기서 전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0: 예. 好的，没错，这次的介绍方面，两点啊，第一点呢，他说呢，确实提到了这个中国方面的话呢，中国，他说选择北京的原因呢，那么当然这个中国呢，随着这个发展，中国呢在经济等多领域的话呢，都有着非常大的发展，都同时呢，这个世界也已经呢从单极化呢，已经呢发展为多极化的一个世界的格局，这其中呢，我们也看到了亚洲的这个影响力，那这也是选择呢，在走出去的时候呢，选择呢北京的一个原因哈，对，那么这次的话呢，对接的是北京的今日美术馆，第二点的话呢，他说呢，在文化经济多领域的这个 随着这种中韩两国的合作呢越来越多，那么互相成就，那互相呢去成为一个非常好的一个搭档呢去协同发展。他也提到了这个 soft power， 也就是呢所谓的国家软实力，这也就是呢区别于呢传统的经济和这个文化经济方面的这种所谓的实力以外，那么艺术呢其实作为一个国家的这个软实力的一个体现啊，那么是。非常有意义的能够呢在有这样的一个国际合作的一个推动和发展，同时呢他也把这种合作呢视作一个呢这个出发点，那么从此开始你能够呢开启呢更多的以及呢更大范围的国际交流和合作哈。好，那么这是谈到了这次呢和北京的合作，北京今日美术馆，其实呢我也有看到呢这次呢在北京的这个展览的话呢其实还在持续当中，一直呢 在媒体报道当中，因为非常可惜哈，没有机会呢去北京的去实地的去看展。我看到了消息报道呢，是从上个月的23号一直会持续到10月7号，也就是说呢，它会跨越呢中国的这个国庆期间哈，所以呢，相信一定会有越来越多的朋友以及呢更多的这个海外的一些游客呢，会在北京通过这次呢釜山咱们的釜山市立美术馆的和北京今日美术馆的这种合作哈，能够看到呢两地的，尤其呢是咱们釜山的八位艺术家们的 这个作品啊，能够被更多的人看到。对，好，我相信这可能正是这种交流的意义哈，那就是走出去，让更多的人看到哈。네
2: 관장님 이번 전시를 위해 관장님께서도 직접 베이징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지에서 전시를 진행하시면서 혹은 뭐 베이징이라는 도시를 직접 경험하시면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순간이나 뭐 느끼점이 있으셨나요?
1: 뭐 중국이 갖고 있는 숨은 저력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현재 굉장한 압축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제가 중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뭐 2~3년 전 예. 코로나 팬데믹 이전하고 지금 네. 또 제가 처음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 변화의 속도에 다시금 제가 새삼스럽게 놀랬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 이제 현대미술계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에 관해서도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겠다라는 예. 그런 기대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2: 네. 好, 관장, 对，在言语当中啊，真的是表达出了他对于呢这个他亲眼看到的 这种发展和变化的一种惊叹啊，他也表示呢，确实这一次去北京，在当地布展，那这次的合作的过程当中，尤其是他那么实地的去到了北京之后呢，真的就是惊叹于呢中国的发展。他说呢，上一次呢去到中国呢是2-3年前，即便在这样的一个很短的时间之内啊，也能够感受到中国的快速的发展。所以他也表示说呢， 因为有着这样的像曾经韩国实现过的快速的发展一样哈，能够被世界看见，同时呢这也是一个可以值得期待说未来可能会有更多的一些这个合作哈。那现代美术作品们조금 어렵다
0: 덥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번 베이징 전시를 중국

0: 관객들이 감상한다면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뭐 보면 더 재미있게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1: 그 해외 전시라는 거 자체가 그 다른 방식으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한테 다른 문화를 접하게 만드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작가들의 문화적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전혀 이제 다른 문화적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라는 거는 저희가 그 작업을 봤었을 때와는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 분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좀 중국 관람객들한테 제가 좀 바라는 거가 있다면 그 안에서도 저는 같음도 있고요. 분명히 다름도 존재하지만 같음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적 관점에 있어서의 다름과 같음을 어떻게 조화롭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름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같음이라는 요소도 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같음이라는 요소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찾아보는 그런 방식으로서 우리 한국 작가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경제 교류와 정치적 교류와 정치 교류와 문화 교류는 다르거든요. 경제와 정치 교류는 그 안에는 서로가 이기적인, 그죠? 무엇인가의 이윤 추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경제와 정치니까. 하지만 문화는 다소 이타적일 수가 있거든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을 하면서 다름을 또 서로의 같음을 존중하면서 수평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게 문화거든요. 제가 앞서서 소프트 파워를 얘기했듯이. 그래서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같음과 다름을 서로 비교적 관점으로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좀 받아들여 줬으면 중국 관람객들이 그러면 좋겠습니다.
0: 好，没错。馆长呢强调到一点呢，就是韩国的它的文化艺术，对，那么是有着它自己的这个特点的，这也是让中国观众呢可以非常期待的一件事情。但同时的话呢，韩国的艺术家也好，还是艺术作品也好呢，是有着他们自己的这种与其他的国家和中国的不同的地方。对，这也是可以呢让外国的这个观众看展的朋友的话呢，可以呢去努力的去探索的地方呢，去关注的地方啊。那么，同时呢，他其实也提到了。他说呢，他说文化艺术活动呢，区别于呢经济政治活动呢，非常不一样。那么，首先呢，就是经济政治的交流和这种往来的话呢，那么肯定是出于呢利益的需求，肯定是对自己方有利的角度呢去做一些的这个交流哈，或者是贸易。那文化艺术呢就完全不同。那么它非常重要的一个点呢，就是尊重，互相尊重对方的尊，也同时呢也希望是其他人的尊重我们自己的文化和艺术的特点，对，我们的脉络，我们的这种艺术的形式。所以说呢，他希望说呢，去看展的朋友哈，能够呢抱着开放的心态，对，去看。去了解，对，韩国的艺术家以及呢艺术作品所呈现出来的这些，对，不一样的东西哈。好，对，我相信可能这就是这个艺术作品的一个魅力所在了哈。好，那接下来呢，其实我还有一个最后的一个问题哈。那关장님이번전시를계기로北京근비미술관의협력을계속이어가실 계획이라 들었습니다. 앞으로 중국 미술계와 어떤 교류를 만들어 가고 싶으신가요?
1: 더 많은 교류를 해야죠. 금일미술관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양한 미술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 전인민 전당대회 맞나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2: 네,
1: 그게 과거에는 경제강국이 첫 번째 모토였는데 벌써 한 10년 전부터 문화강국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토가. 그러면서 중국에 굉장히 많은 미술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은 금전적 그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계가, 문화계가. 뭐 소프트 파워 시대라고 아까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국은 상하이, 베이징, 또뭐 선진이라든가, 뭐 홍콩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세계적

0: 우리 상황에 내 가족, 내 동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내 손으로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감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방금 막 예비군 훈련을 마친 든든한 대한민국의 예비군 김현민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민 씨.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비군 올해로 5년차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현민 씨. 1년 만에 장롱에서 군복을 꺼내 입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1: 아, 이거 진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예비군 분들이 다 느낄 고충이면 고충일 거라 생각드는데요. 아, 현역 때랑 진짜 살이 너무 불어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입으면서도 아,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0: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부산 시내에서 훈련장까지 넘어가셨을 텐데, 아침 출근 시간에 군복 입고 버스나 지하철 타는 것부터가 훈련의 시작이잖아요. 가는 길은 좀 수월하셨나요?
1: 처음에 버스를 탈 때까지만 해도 조금은 이제 시선들이 의식되고 부끄럽기도 한,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점점 이제 훈련장이 다가오니까 아, 저 같은 동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조금 왠지 모를 전후회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도 좀 느껴지고 네, 조금 뿌듯한 그런 감정도 괜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0: 예비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급법, 화생방 등등 이론 실습 교육도 다시 봤는데 느낌이 좀 어땠어요?
1: 사실 제가 이론에 조금 취약하기도 하고 올해는 조금 그래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자 라고 해서 들어봤는데 오히려 좀 집중해서 들으니까 더 시간도 빨리 가고 다 들어보면 더 필요한 내용이더라고요. 예비군으로서 절대 또 모르면 안 되는 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고 들었습니다.
0: 아, 네, 저도 최근에 훈련을 받고 느낀 게 우리가 평소에는 잊고 살지만 유사시나 비상 상황이 터졌을 때를 대비해 점검한다는 점에서 1년마다 받게 되는 예비군 훈련이 주는 의미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오늘 훈련을 쭉 소화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혹시 새롭게 다가온 점이 있었나요?
1: 저도 예비군을 이번에 딱 받고 느낀 게 왜 1년마다 왜 계속 이거를 비슷한 내용을 또 듣고 또 훈련하고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조금 있었는데 딱 듣고 느낀 게 사실은 이게 몰라서는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휴전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평화로워 보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해서 절대 위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저 그리고 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키려면은 이런 내용들은 꼭 알아야 한다. 1년 주기로라도 들어줘서 절대 우리가 휴전 국가라는 걸 잊지 말고 상기시켜줘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군에서 훈련 받으시면서 느꼈던 감정을 영단어로 표현해 주십시오.
1: 크레센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크레센도. 뭔가 점차적으로 전투력이 상승한다 이런 뜻이겠네요. 오늘 피곤하실 텐데도 솔직하고 유쾌한 이야기 나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군복을 벗고 다시 원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텐데요. 오늘 하루 흘리신 땀방울 덕분에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셔서 맛있는 저녁 드시고 푹 쉬시길 바랄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Hello everyone. My name is Ili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us all.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3: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3: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3: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와, 이 짠돌이 선배가 먼저 만나자고 다 하고 오늘 해가 뭐 서쪽에서 떴나?
4: Oh, hi. 아니, you came so early.
2: 아, 선배. 선배가 만나자고 하는데 당연히 먼저 와서 딱 기다려야죠.
4: Oh, thanks for thinking that way. You went through a lot of working in the same team as me for our assignment, right? I'll make it up to you today.
2: 아유, 뭐 고맙기는요. 근데 진짜 오늘 선배가 밥이랑 다 살 거예요?
4: Oh, you bet. From dinner to a movie, just sit back and enjoy.
2: 와, 기대된다. 감사합니다, 선배.
4: Oh, by the way, have you ever heard of the Beggar Map? Oh, I heard it has everything from the cheapest, best value spots to all kinds of information.
2: 아, 그 거짓말. 그 가성비 좋은 식당이랑 다 있는 그 어플 말하죠. 그러면 그렇지. 아, 그럼 그 앱에서 어디가 제일 괜찮대요?
4: Oh, I haven't downloaded the app yet. Could you download it for me? I've used up all my data.
2: 아, 나도 이번 달 데이터 없는데. 네, 그럼 다운 받을게요.
4: Oh, thanks a lot.
2: 다운 다 받았고 검색을 이렇게 해 보면 여기 이 올스타 빵집으로 가요.
4: Oh, awesome. There should be a coupon in there. Could you look it up and download it for me? I've used up all my data.
2: 아, 진짜 나도 데이터 없는데 하루 종일 쓰게 하네. 선배, 쿠폰도 다운 다 받았어요. 이제 갈까요?
4: Oh, thanks. Now, let's turn on the navigator on the map app and head to the restaurant. Let's use your phone. Like I said, I'm out of data.
2: 아, 진짜 뭐야. 오늘 자기가 다 산다 해놓고 시작부터. 먼저 지하철을 타라고 하네요.
4: Oh, really? Oh, no. I left my transit card at home. Oh, I gotta head back. Let me treat you to dinner tomorrow instead. Bye!
2: 오늘 배워볼 표현. 나 데이터 다 썼어. 영어로 뭐라고 해?
4: I've used up all my data.
2: I've used up all my data.
4: 그냥 use만 쓰면 단순히 썼다는 뜻이지만 use up을 쓰면 끝까지 싹 다 써버렸다는 뉘앙스가 강해집니다.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지만 사용할 데이터가 바닥나서 도움을 요청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면 되겠죠?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 데이터 다 썼어. I've used up all my data.
4: I've used up all my data.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5: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6: The time is now 3 o'clock.

0: 欢迎打开超级访问。没错，时隔多日，富山市立美术馆呢将再次呢开馆和大家见面哈。这样的一条好消息的背后呢，也让我们非常荣幸的今天请到了市立美术馆的馆长啊，和大家今天再聊一聊呢，将会和大家呢崭新再次见面的市立美术馆呢有怎样的一些呢值得关注的展览和有哪些变化。네 많은 부산 시민들이 오래 기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시립미술관의 재개관 소식인데요. 오늘 부산 시립미술관의 반가운 재개관 소식과 베이징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한 전시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진석 부산 시립미술관장님 모셨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부산시립미술관장 서진석입니다. 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오늘 저희 미술관과 미술관님 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是的，馆长说呢，非常高兴的来到华语之夜，非常开心有机会啊，有这样的一个非常开心有这样的机会呢，对，和大家呢来介绍一下呢咱们的釜山市立美术馆。好的，那当然这次的再开馆的消息哈，和大家呢再一次呢崭新的面貌见面呢，对，本身呢就是一个非常让人期待的事情哈。那这一次的开馆或者这一次的这个。准备的过程当中哈，对，那有哪些地方呢是您觉得呢非常用心的地方，非常特别在意的地方哈？那馆长，你부산시립미술관이재개관개선공사를마치고다시시민들을만나게되었습니다부산시립미술관이17일에네재개관을했는데요준비하시면서가장많이고민하신부분궁금합니다
1: 저희미술관이이제뭐횟수로는28년이됐습니다네뭐우리나라에서두번째큰규모의미술관이죠
0: 네
1: 저희가재개관공사를대대적으로했습니다약2년공사를했고요아마국립미술관역사상이렇게오랜기간굉장히막대한자본을들여서재공공사를리모델링공사를한케이스가처음으로알고있습니다그만큼엄청난부담감이많이있었죠또저희같이일하는우리미술관구성원들도엄청나게많이노력을했고요、
0: 네、
1: 뭐크게보면세가지측면이있는것같습니다뭐、네、조형성이라든가기능성그리고또하나는안정성이세가지죠뭐조형성은과거의미술관과우리가재개관한이후에미술관의조형적아름다움이어떻게변화가되었는가、
0: 네、
1: 그리고두번째기능성은과거의미술관과개관한이후의미술관이、네、분명히기능적으로달라질겁니다、
0: 네、
1: 왜냐하면그만큼현대사회에는변화가있기때문에엄청난변화죠지금、
0: 네、맞습니다
1: 디지털시대에맞는그런새로운기능적역할을하는공간으로서또구조적인부분이바뀌어야되는부분이있고요、
0: 네、
1: 마지막으로는이제안정성이죠튼튼하게간단하게말하면、네、또과거와같이뭐누수라든가항온항습이라든가이러한부족한부분이발생되지않도록뭐완벽하게안정적으로튼튼하게돌아갈수있는미술관을만들어야 되죠、네、이세가지를고민하면서사실은2년동안해왔다고보시면됩니다
0: 예
1: 또어느정도그에따른성과가있다고보는데、네、여러분이많이찾아와주셔서평가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0: 네네소개해주셔서감사합니다首先呢馆长介绍呢说釜山市立美术馆已经有了28年的历史了哈那么它也作为呢整个韩国呢最全国哈第二大规模的美术馆对是受到了非常多人的喜爱呢也举办了很多的展览那同时呢这次的这个装修施工啊是持续了两年的时间任务重也得到了美术馆的像全体同仁的同心协力哈那么这一次的这个施工呢主要呢是在三个方向上努力哈分别呢是造型及功能以及呢安全性首先呢造型上的话呢能够呢突破以往的美术馆给人的一种的造型的印象能够如何呢让它的造型呢能够达到一个呢更美能够体现出呢这种美的表达是这一次的最 看中的地方。第二个呢，就是功能性。那因为呢，随着社会的发展，那进入现代社会，智能社会，那么，对于呢一个美术馆的功能的需求呢，也产生着不同的变化。那这次呢，在这次的全新和大家见面的市立美术馆当中呢，也有着体现。第三点呢，就是安全性上，在防水，在能够如何呢完美的呢去。 呈现它的功能性上呢，有了很高的一个提升，同时呢，让它呢更坚固耐久。对，那当然它也表示呢，这次的成果呢，也确实呢，实时的收到了很多朋友的一些的反馈，也让这次呢和大家全新见面的市立美术馆的话呢，能够，希望呢，够让更多的人呢，感受到呢它的美。没错，那关장님，这个关的其他的市民들이많이고있습니까？是的，이번 재개관 통해 관람객들이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이전과는 다른 어떤 경험을 하게 되기 기대하고 계신가요?
1: 저희 미술관이 우리 미술관이 이번에 네. 재개관하면서 미션과 비전을 미래형 미술관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기보다는 네. 좀 더 이렇게 선도적인 방향성을 잡은 거죠. 확장적인 방향성을.
0: 네.
1: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 미술관은 문화적 위계가 없는 다시 말하면 하이아트나 로우아트나 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가 없는 저는 공공과 공유의 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비전에 맞게끔 저희가 재개관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들이 모이죠.
0: 네.
1: 현대미술뿐만 아니라 디자인 공예까지 어린이 전시까지 그래서 보다 여러분이 다가오기 쉬운 조금은 다면적인 문화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전시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편하게 와서 쉴 수도 있고 또 다른 장르의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보다 열린 오픈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관람객들이 우리 미술관에 와서 기존과는 조금 더 확장된 보다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오픈 플랫폼으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다 예전보다는 좀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是的。 好，馆长在刚刚介绍的时候呢，提到了它的这个未来性和这个先导性，这也是呢，在此这次的重新的装修和扩建之后的那么一个，他认为呢需要呢在新的美术馆要能够达到的一个，这个它的一个特性呢，就是能够引领未来，包括它的这个作为公共建筑的。 能够如何呢去容纳更多的人哈，这样的一个公共性上，他说到了多样的美术的创作人、艺术家，那么能够呢在这里呢聚集分享作品，同时的话呢也扩大了作品的选择的范围，以及呢艺术家的这个范围，包括呢说我们可能大家想到的就是成年的一些这个艺术家们本地的艺术家，包括呢一些可能儿童青少年。 对，那还有呢，就是将美术馆能够打造一个呢更以休憩的一个空间，同时的话呢，增加呢这个体验的部分，提升了这种体验性、体验感，同时呢，打造为一个呢很好的一个艺术的平台。那另外呢，他说呢，这次的这个在开馆的话呢，也确实呢，扩大了咱们美术馆的这个体量，在多样文化以及呢更。 更多的这种综合平台的这个功能性上，那也确实呢有着花了很多的心思。总之呢，能够呢打造一个能够让大家更容易来到这里，更容易到达，同时呢更容易呢去在这里呢去休息和想和欣赏艺术作品的一个空间哈。是的，啊，对。 관장님, 부산 시립 미술관이 대표적인 젊은 작가 지원 프로그램인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999년부터 네, 이어져 온 프로그램인데요. 오랜 시간이 이 프로그램 이어온 특별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1: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한데요. 부산 시립 미술관은 부산 지역 미술관이죠. 다시 말하자면 네. 부산 시민들을 위한 미술관이기도 하고 부산 예술인들을 위한 미술관이기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미술관이 부산 지역 예술인들의 버팀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버팀목이라는 걸 한다면 지원이 가능한 언제든지 우리 부산시립미술관에 기댈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 돼야죠. 지역 예술인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99년부터 뭐 우리가 다양한 그 부산 지역 작가들을 위한 그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전인데요. 이거는 특별히 이제 타겟층이 부산 지역 젊은 작가들. 네. 네. 그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지금까지 부산 지역 예술인들을 젊은 작가들 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지금까지 해왔고요. 올해부터는 특별히 전시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들을 프로모션하는 글로벌 작가로서 프로모션하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1: 기존에는 저희가 지원 프로그램이라 할 때는 단기적으로 우리 미술관 안에서 전시만 하고 끝냈는데 올해부터는 약 2년 이상 시간에 걸쳐서 또 서울에서도 전시하고 또 해외에서도 전시하고 또 그들이 만나고 싶은 또 다양한 예술 비평가들과 또 만나게 해서 역량들 작가적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서 보다 다면적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 저희가 이것을 확장 발전을 시켰고요. 첫 번째 케이스로 저희가 올해는 8명의 부산 작가를 선정을 해서 해외 전시 특히 중국 베이징에서 저희가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금일미술관이라고 나름 베이징에서 굉장히 역사가 있고 중요한 문화 공간입니다.
0: 네. 好，没错。同时呢，接下来馆长说到呢，咱们釜山市立美术馆呢，那么作为地区的美术馆，那么持续举办了非常多的一些活动，其中呢就包括呢，去推广和挖掘年轻艺术家的，以及呢去给他们去创作更多的作品展示机会的一些活动哈。那么刚刚提到这个活动就是其中之一。那么这个活动的话呢，能够呢帮助呢，有像短期的展览，同时呢也有像长期的推广的活动。那打造呢就是将艺术家呢推广至拥有的国际影响力，就是所谓的国际艺术人的这样的一个目的。他说呢，在两年多的时间，那么最近呢其实做了一个很大的动作就是什么呢？一些海外的市场的推广，包括呢在首尔以及呢在韩国以外的海外市场，其中呢就包括中国。他提到了最近的一次的活动的话呢，就是选拔了8位的艺术家呢参加了海外的一些这个活动啊，交流的活动，其中一站呢就是中国北京。他说呢，北京作为历史名城，那么有着非常好的一个这种的历史的积淀以及呢这种艺术的氛围，那么这次的合作的话呢，也让艺术家们能够呢走出韩国，能够跟更多的国际艺术家呢进行合作啊。 네, 특히 이번 전시는 서울에 처음으로 해외에서 선보이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도시 가운데 중국 베이징에서 전시를 선보이게 된 배경과 의미도 궁금합니다.
1: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한국 현대미술 작가의 글로벌화라는 게 서구 중심이었거든요. 서구가 미술시장의 중심이었고 경제의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패러다임이 쉬프트하면서 다극화의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시아가 중심이 되는 저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세계의 경제계나 미술계도 서구 유럽 미주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시아와 또 아랍과 또 이렇게 같이 하모니즘적 관점으로서 이제 전 세계 생태계가 다시 재편됐죠.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번에 서구권의 한국 작가들을 특히 부산 작가들을 선보이는 것보다 또 아시아권인 또 중국에 선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이징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과의 교류 시작입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만 해도 뭐 문화계 쪽 특히 뭐 경제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엄청난 교류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좀 단절이 됐었죠. 그래서 저희는 다시 중국과 교류를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같이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파트너로서 한국이 문화로서 소프트 파워에 저는 힘을 믿거든요. 하드 파워가 아니라 요즘은 소프트 파워 중심의 세계가 이제 하나의 헤게모니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일한 저는 탈출구나 유일한 그 대안이 소프트 파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트, 컬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중국과 교류를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저는 되게 좋은 장소가 베이징 그리고 금일미술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거기서 전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0: 예. 있으셨나요?
1: 뭐 중국이 갖고 있는 숨은 저력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0: 중국이 지금 현재 굉장한 압축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우리나라가
1: 맞습니다.
0: 과거에 겪었던 것처럼.
1: 네.
0: 그래서 제가 중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뭐 2, 3년 전
1: 예.
0: 코로나 팬데믹 이전하고 지금 또
1: 네네네.
0: 제가 좀 처음 중국을 방문했었을 때는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 변화의 속도에 다시금 제가 새삼스럽게 놀랬고요.
1: 아,
0: 그리고
1: 그러세요. 예.
0: 그들이 이제 현대미술계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에 관해서도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겠다라는
1: 네.
0: 그런 기대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1: 好，馆长，对，在言语当中啊，真的是表达出了他对于呢这个他亲眼看到的这种发展和变化的一种惊叹啊。他也表示呢，确实这一次去北京在当地布展，那这次的合作的过程当中，尤其是他那么实地的去到了北京之后呢，真的就是惊叹于呢中国的发展。他说他上一次呢去到中国呢是两三年前，即便是在这样的一个很短的时间之内啊，也能够感受到中国的快速的发展。所以他也表示说呢，因为有着这样的像曾经韩国实现过的快速的发展一样啊，能够被世界看见，同时呢这也是一个可以值得期待，说未来可能会有更多的一些这个合作哈，네아현대미술작품은조금어렵다고느끼는분들도계시잖아요이번베이징전시를중국관객들이감상한다면어떤부분에주목해서뭐보면더재미있게작품을만들수있을까요?
0: 그 해외 전시라는 거 자체가 그 다른 방식으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한테 다른 문화를 접하게 만드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작가들의 문화적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전혀 이제 다른 문화적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라는 거는 저희가 그 작업을 봤었을 때와는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 분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좀 중국 관람객들한테 제가 좀 바라는 거가 있다면 그 안에서도 저는 같음도 있고요. 분명히 다름도 존재하지만 같음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적 관점에 있어서의 다름과 같음을 어떻게 조화롭게 받아들이느냐. 라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름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같음이라는 요소도 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같음이라는 요소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찾아보는 그런 방식으로서 우리 한국 작가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경제 교류와 정치적 교류와 정치 교류와 문화 교류는 다르거든요. 경제와 정치 교류는 그 안에는 서로가 이기적인, 그죠? 무엇인가의 이윤 추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경제와 정치니까. 하지만 문화는 다소 이타적일 수가 있거든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을 하면서 다름을 또 서로의 같음을 존중하면서 수평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게 문화거든요. 제가 앞서서 소프트 파워를 얘기했듯이. 그래서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같음과 다름을 서로 비교적 관점으로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좀 받아들여 줬으면 중국 관람객들이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1: 好，没错。馆长呢强调到一点呢，就是韩国的他的文化艺术，对，那么是有着他自己的这个特点的，这也是让中国观众呢可以非常期待的一件事情。但同时的话呢，韩国的艺术家也好，还是艺术作品也好呢，是有着他们自己的这种与其他的国家和中国的不同的地方，对，这也是可以呢让外国的这个观众看展的朋友的话呢，可以呢去努力的去探索的地方呢，去关注的地方啊。那么，同时呢，他其实也提到了，他说呢，他说文化艺术活动呢，区别于呢经济政治活动呢，非常不一样。那么，首先呢，就是经济政治的交流和这种往来的话呢，那么肯定是出于呢利益的需求，肯定是对自己方有利的角度呢去 去做一些的这个交流哈，或者是贸易。那文化艺术呢就完全不同。那么它非常重要的一个点呢，就是尊重，互相尊重对方的尊，也同时呢也希望是其他人的尊重我们自己的文化和艺术的特点，对我们的脉络，我们的这种艺术的形式。所以说呢，他希望说呢，去看展的朋友哈，能够呢抱着开放的心态，对，去看，去了解，对韩国的艺术家以及的艺术作品所呈现出来的这些，对不一样的东西哈。嗯，好，对我相信可能这就是这个艺术作品的一个魅力所在了哈。好，那接下来呢，其实我还有一个最后的一个问题哈，那关장님이번전시회계기로베이징금예미술관의협력을계속이어가실계획이라들었습니다앞으로중국미술계와어떤교류를만들어가고싶으신가요
0: 더많은교류를해야죠금일미술관뿐만아니라、
1: 네、
0: 중국의다양한미술관들이많이있습니다、
1: 네、
0: 제가알기로는중국전인민전당대회맞나요5년마다한번씩하는、
2: 네、
0: 그게과거에는경제강국이첫번째모토였는데벌써한10년전부터문화강국으로바뀐걸로알고있습니다첫번째모토가그러면서중국에굉장히많은미술관들이만들어지고있고요또굉장히많은금전적그지원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미술계가문화계가、네、뭐소프트파워시대라고아까제가말씀했지않습니까、
1: 네、
0: 그만큼중국은상하이베이징또뭐선진이라든가뭐홍콩도마찬가지죠굉장히세계적인문화예술기관들이굉장히왕성하게활발하게활동하고있습니다저희는이제그런기관들뿐만아니라또세계적인작가들도많죠뭐아이웨이웨이라나쉬빙이라든가뭐이런중국작가들과도교류를하고인적또물적기관간의다양한교류들을좀부산시립미술관이가장선도적으로우리나라에서는했으면합니다왜부산은개방성있는항구도시고또아시아의문화관문이지않습니까그래서앞으로더많은다양한프로젝트를다양한문화기관들과다양한중국예술인들과교류할예정입니다그리고실체적으로지금구체화되고있는프로젝트도많이있고요많이기대해주십시오
1: 是总之呢这个大家可以多多期待一下哈。首先呢他说呢当然不仅是这次呢和北京今日美术馆的合作哈，那么除此之外呢，在这次的展览结束之后，这次的合作结束之后的话呢，还会希望呢能够推出更多的一些交流，不仅体现在呢与更多的美术馆，同时的话也体现在和更多的艺术人、更多的城市之间呢去达成的这种实质的合作哈。对他其中提到了，那么中国的话呢，像这次的和北京的这个交流当中呢，他深深的感受到了。其实他做了一个深入的了解之后呢，发现呢，其实中国也作为这个文化强国呢，他也感受到了这个对于文化艺术的发展呢，也是其实非常的重视，也因此有了很好的这种发展和成果、啊、同时呢他表示说呢，在未来的计划方面的话呢，那么在北京之外呢，也会和像诸如上海、香港等更多的地区的美术馆和艺术家进行合作。那么艺术家方面的话呢，其实他也提到了像拥有呢这个世界知名度的像艾薇薇和许斌这样的这个艺术家艺术大师们，那么也会有更多的一些交流呢和合作也是非常期待的事情。总之他表示呢，那么在其实通过釜山这一次呢走出去哈，那么他说呢是非常自豪的一件事情，因为我们釜山的走在前面，那么是引领了这种走出去能够跟更多的美术馆和世界级的艺术家的这种合作哈，那希望能够呢去打开一个新的局面，对，让更多的釜山的艺术家和艺术作品呢能够走出去被更多的人看到。同时他也说让大家呢可以多多的期待一下哈，有更多的这种展览和合作以及交流。那我相信今天的话呢可以了解，那么这次呢和北京的这种交流的合作共同办展的一个背景，这个背后的一些故事哈。同时的话呢也能够通过馆长传达一个我们釜山市立美术馆的再一次呢以全新的面貌和大家见面这样的一个好消息哈。所以期待我们更多的听众朋友们能够呢去多多的去市立美术馆去看到更多的作品，对。那么节目的最后哈，那么也 馆长有没有什么想对我们华语之音想说的一些心里话哈。네관장님바쁘신와중에우리하우진와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네마지막으로제가관한부산시민부산시립미술관을찾아주실시민들과부산화오점청취자여러분께관장님께서직접전하고싶은말씀이있다면부탁드립니다
0: 네부산시립미술관은아시아를대표하는세계적인미술관이되고싶습니다
1: 네, 네
0: 그렇게돼야되고요 、
1: 네、
0: 그렇게되려면무엇보다도우리부산시민들의관심과사랑이기반이돼야됩니다그래서앞으로도많이방문해주시고많이응원해주시고격려해주십시오감사합니다
1: 是的馆长说他的目标呢就是将咱们的釜山市立美术馆打造为呢这么亚洲呢代表性的知名的美术馆当然这样的目标的实现呢离不开每一位釜山市民朋友我们的支持和关注哈那么在此呢他给大家表达了这个衷心的感谢没错我们也再次对感谢馆长的到来跟我们分享了这样的一个好消息呢以及能够在百忙当中哈给我们对华语之音呢对来到给大家说这么多的一些这个心里话也让我们感受到了就艺术文化的交流那么离不开像他这样的一直持续的去走出去同时也离不开每一位市民朋友们你我的关注和支持没错好再次感谢馆长的到来네와주셔서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好的没错再次感谢馆长那我们继续进入歌曲的时间对为大家带来胡彦斌的月光

0: Welcome back. You are tuned into All Star English, and I'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여러분 반갑습니다. This is our number two of our show. That means highlights of some of the best segments here at All Star English from this past week, ready for you. Segments that made you laugh, that made you cry, but of course, most importantly, made you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right? Leveling up your English game 1 week at a time. What highlights we have ready for you? We have Sonumin, BTS, Yoonji. Let's go. Usually, you know, Boogie comes in for this segment. But this week we had Yoonji filling in for Boogie. We also have Taegin with 길거리 영토 뷰. We have those highlights ready for you. But of course, we do have to get to today's 부산 아줌마 expression. 오늘의 표현은요. 나 데이터 다 썼어. I've used up all my data. 어떤 상황에서 이 표현 쓰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와, 이 짠돌이 선배가 먼저 만나자고 다 하고 오늘 해가 뭐 서쪽에서 떴나?
2: Oh, hi. 아니, you came so early.
1: 아, 선배. 선배가 만나자고 하는데 당연히 먼저 와서 딱 기다려야죠.
2: Oh, thanks for thinking that way. You went through a lot of working in the same team as me for our assignment, right? I'll make it up to you today.
1: 아유, 뭐 고맙기는요. 근데 진짜 오늘 선배가 밥이랑 다 살 거예요?
2: Oh, you bet. From dinner to a movie, just sit back and enjoy.
1: 와, 기대된다. 감사합니다, 선배.
2: Oh, by the way, have you ever heard of the Beggar Map? Oh, I heard it has everything from the cheapest, best value spots to all kinds of information.
1: 아, 그 거짐에 그 가성비 좋은 식당이랑 다 있는 그 어플 말하죠. 그러면 그렇지. 아, 그럼 그 앱에서 어디가 제일 괜찮대요?
2: Oh, I haven't downloaded the app yet. Could you download it for me? I've used up all my data.
1: 아, 나도 이번 달 데이터 없는데. 네, 그럼 다운 받을게요.
2: Oh, thanks a lot.
1: 다운 다 받았고 검색을 이렇게 해 보면 여기 이 올스타 빵집으로 가요.
2: Oh, awesome. There should be a coupon in there. Could you look it up and download it for me? I've used up all my data.
1: 아, 진짜 나도 데이터 없는데 하루 종일 쓰게 하네. 선배, 쿠폰도 다운 다 받았어요. 이제 갈까요?
2: Oh, thanks. Now, let's turn on the navigator on the map app and head to the restaurant. Let's use your phone. Like I said, I'm out of data.
1: 아, 진짜 뭐야. 오늘 자기가 다 산다 해놓고 시작부터. 먼저 지하철을 타라고 하네요.
2: Oh, really? Oh, no. I left my transit card at home. Oh, I gotta head back. Let me treat you to dinner tomorrow instead. Bye!
1: 오늘 배워볼 표현. 나 데이터 다 썼어. 영어로 뭐라고 해?
2: I've used up all my data.
1: I've used up all my data.
2: 그냥 use만 쓰면 단순히 썼다는 뜻이지만 use up을 쓰면 끝까지 싹 다 써버렸다는 뉘앙스가 강해집니다.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지만 사용할 데이터가 바닥나서 도움을 요청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면 되겠죠?
1: 부산 아줌마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나 데이터 다 썼어. I've used up all my data.
2: I've used up all my data.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We're going to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BTS, Wasted on Me. We'll be back with highlights.

0: 손흥민, BTS,
1: 윤디,
0: Let's go!
1: 부영마, 스윗데이트로 만족할 수 없다. 부기보다 글로벌 테스터를 꿈꾸는 야망 DJ 윤디의 글로벌 성장 대환자 Adventure Project.
0: 네, 전 세계 입덕을 유도할 미래 글로벌 슈퍼스타, 네, 야망 DJ 윤디를 키우는, 오늘 하루만 키우는 성장 훈련소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Welcome, welcome. 네,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니에요, 윤지.
1: 오케이.
0: 여기서 매너부터 배운다.
1: 배운다.
0: 상업의 영어도 챙긴다.
1: 챙긴다.
0: 글로벌 감각은 필수.
1: 필수.
0: 문화 이해도 풀 세팅.
1: 풀 세팅.
0: 네, 올스타 엔터의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오늘 윤지가 아주 훌륭한 레슨을 받는 거죠.
1: 오, exciting.
0: 영어 잘하시잖아요.
1: 못해요. 못해요.
0: 오늘만 이 못한 네 청만 해주시고요.
1: 네. 네.
0: 아 근데 오늘 그 도전 들어가기 전에
1: 네.
0: 일단 윤지가 왔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인사하네요. 네. 우리 아니 많은 분들 인사 안 하네. 잠깐만. 아니야 말. 내가 스크롤링.
1: 지금 네. I saw like this message.
0: 네.
1: 윤지님도 한 3일만 지나면. 동태눈 되실 수 있어요. 누가 또 동태눈이 됐죠?
0: What is 동태눈?
1: 동태 is like pollock.
0: Fish eyes? Why? Why would you get fish eyes here?
1: I don't know.
0: 우리 올스타에서 왜 동태눈이 되죠? 동태, right? 네. 이유를 알려주세요. 왜요? 왜요?
1: Okay. 두둥님, let us know why.
0: 네. 근데 우리 노루님, 윤디님 반가워요, 이뻐요 라고 왔고요. 우리 엔트롭 유님 모자 너무 이뻐요, 윤지님이라고 왔고요. 네. 원추님도 왔다, BFM의 한이 윤지님이라고 하네요.
1: 한이?
0: 네. 한이라고 했어요.
1: 한이?
0: 네. 일단, it sounds like they are your sweet date, listeners.
1: No, actually they're not.
0: 아, 아니에요.
1: 네. All Star의 우리
0: 여러분,
1: 팬분들이죠.
0: 제가 방금 읽었던 이름들 다 좀 초면인 것 같은데. 아니, 윤지 왔다고 치면 나오는 겁니까?
1: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요. 우리 네. 민수님을
0: 딱 하필 오늘 없고. 딱 처음으로 들어온 거죠? 네. 자, 일단 오늘 뭐 기다리세요. 네. 항상 웃어야잖아요. 네.
1: 오케이.
0: Alright, let's get it. 오늘의 도전은 어떻게 됩니까?
1: 오늘은 무슨 중국은 민수.
0: 네.
1: 추석 연휴 끝나고 오늘 첫 출근이었잖아요. Are you okay?
0: I'm probably the same as all of our listeners.
1: Mm-hmm.
0: 네. My body is at work right now,
1: mm-hmm.
0: but my soul is still at home. In the kitchen.
1: In the kitchen.
0: In the kitchen or on the bed. 진짜 이 4일 동안. Those are the two places I was in the house.
1: In the kitchen.
0: 네.
1: 멋지다.
0: 뭐 먹는다고.
1: 아, 오케이.
0: And 설거지. 설거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I also did the dishes. 네.
1: 멋져요, 멋져요.
0: 네. And on the bed, because 그렇게 하고, I don't know how people don't sleep right away after doing the dishes like that. 네, 이해가 안 됩니다.
1: 멋진
0: 네.
1: 남자.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네, at home. 네.
1: Yes.
0: You mentioned you went abroad
1: yeah.
0: with your family,
1: uh-huh.
0: right? 네. Was it? Because I figured there's a lot of people also traveling to the Chuseok
1: yeah,
0: holidays.
1: Actually,
0: too.
1: There were lots of families
0: 네.
1: like traveling together. 근데 이제 like I secretly booked a hotel.
0: 네.
1: And there was like literally no rooms left. 그래서
0: 네.
1: we had to book each rooms for each person.
0: 최고다.
1: 아니요.
0: 최고예요.
1: My parents didn't know.
0: 네.
1: So I was surprised. I'm surprised.
0: 아.
1: They wanted to stay in one room together.
0: 진짜, if I can have a separate room away from... if I could have a separate
1: Why?
0: Room and my wife could have a separate room and my daughter
1: no.
0: could have a separate room. 너무 행복한 딱 잠 잘 때만 나머지
1: 오케이.
0: 시간은 같이 지내고요. 네, 오늘 와이프랑 딸 방송 보고 있거든요.
1: 아, 진짜요?
0: 아니, 딱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1: They're super cute.
0: 네.
1: 진짜. Okay.
0: 근데 일단 you know, we do have to because it's an English entertainment show,
1: yes.
0: right? 지금부터 이거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영어로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1: Okay.
0: 네.
1: All right.
0: But let's, you know, try to picture what other people went through, right? 일단
1: yes.
0: 뭐 재밌었다. 이건 영어로 뭐라 하죠?
1: 재밌었다. It was so much fun.
0: It was so much fun. 많이 먹었어요.
1: Oh, I ate a lot.
0: 이거 너무 맛있었어요, 음식이.
1: So good.
0: 그리고 저같이 잠 많이 잤어요.
1: Okay, I slept a lot too.
0: 네. 일단 분명히 부기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1: 아, 네. 그래요?
0: 네. Okay. I did a homage to Boogie, right? She probably ate a lot and slept a lot, but good day all in all, right?
1: Good day. 네. Yes.
0: 자, so after the holidays or the start of a busy week, a lot of people, you know, they sometimes they blame themselves for feeling down. Yeah. 나 왜 이렇지? 나 왜 이래? Right? But honestly, listeners, it's not your fault that you're feeling down, right?
1: 맞아, 맞아.
0: It's actually the lack, it's not the lack of willpower, it's just a natural syndrome
1: 맞아.
0: We all go through, right?
1: 맞아. Do you have that syndrome? No,
0: like
1: too?
0: I said, my soul is still back at home.
1: In the kitchen.
0: 네.
1: 실제로 이제 내 증후군이 뭔지 정확히 이름만 알아도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대요. So knowing you're not alone makes you feel much better.
0: 맞습니다. Yeah. And since all of us just got back from Chuseok,
1: yes.
0: You know, I'm sure a lot of you are starting the Monday off with some post-holiday syndrome. 네.
1: Including us.
0: 네. Woo! 근데 너무 좋아요. 여기 있어서, 방송하고 있어서. 너무
1: He's
0: 행복합니다.
1: Soulless. 영혼을 조금 더 아니, 넣어주세요.
0: 아, 원래 이래요.
1: 아, 그래요?
0: 이제 좀 오랜만에 왔잖아요. 저 원래 이렇습니다.
1: 오케이. 네. 힘들어.
0: 자, 지금부터 재밌는 명절 중후 중후군? 중후군? 중후군?
1: 중후군?
0: 중후군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 Okay.
0: Right? So, Yunji, you two, and our listeners, if this applies to you, 어, 나 그런데? 옆에 체크 하나 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1: 네. 네.
0: 여기에 다섯 개 중 몇 개나 해당되는지 여러분 세보세요.
1: Okay.
0: 자, 1번, 재밌는 명절 중후군 체크리스트. You heard your alarm Monday morning and immediately got annoyed. 월요일 아침 알람 소리를 듣자마자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어. 하잉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2번. You ate all kinds of food during the holiday, but somehow you're still craving spicy tteokbokki or ramen. 연휴 내내 많이 먹었는데도 또 매운 떡볶이나 라면이 땡긴다. Number 3. 아, 근데 2번은 일단 I'll sip plain water. 3번. Your whole body feels sore for no reason, and your shoulders feel like there's a bear sitting on them. 이유 없이 온몸이 뻐근하고 특히 어깨에 곰 한 마리가 올라앉은 느낌이다. 이 곰 한 마리 빼고 여러분 부기가 내 어깨 위에 앉아있다고 생각합시다. 4번. You keep having negative thoughts throughout the after the holiday. 명절이 끝난 뒤에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된다. And 5번. You check the calendar for the next holiday the first thing in the morning after you get to work. 명절 끝나자마자 아침부터 다음 연휴가 언제인지 달력부터 찾아봤다.
1: 와우.
0: 자, these are the 5 재미있는 명절 증후군 체크리스트인데요.
1: Okay.
0: 자, 우리 윤지는 몇 개 몇 개 체크했어요?
1: 북이라고 알렸죠.
0: 네, 계속 원고대로 하고 하려고
1: okay,
0: 하니까.
1: Okay.
0: 네.
1: Oh, I caught you.
0: 네, 감사합니다.
1: For me, I think 3 out of 5. 어, how about
0: 진짜요?
1: you?
0: 저는 난 다 왜 다들 다 다섯 개 안 찍었어요? Didn't you check all 5? Listeners?
1: Well, I'm sure some of them did.
0: 네, 우리 두둥님도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님?
1: 맞아, 이렇게 맞아.
0: 하는데, 아 저는 좀 심합니다. 네.
1: You got 5?
0: 저 5예요. So, if you got 3 or more, 명절 중후군에 해당된대요. Right? You do have post-holiday syndrome. 다섯 개 다 체크했으면요, 이 명절 중후군 중증.
1: Uh-huh.
0: 중증.
1: Yes.
0: 이거 빨리 여러분 현실로 돌아와야 된다고 합니다. 나 안 올래.
1: Oh, he's gonna come back to reality.
0: 나 싫어.
1: Oh, wow. Okay, these are great ones, guys, right? We have actually Danny saying 네. none of them to me.
0: 진짜요? Oh,
1: 대단하시다.
0: 데니님. 데니님. 뭐 어디서 무엇을 하는 분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 정도면.
1: I think the person's hard worker, right?
0: 네.
1: Yeah. So 저희가 이제 post-holiday blues or syndrome 명절 증후군 빨리 극복법을 가져왔는데요. 극복하는 방법 오늘 퇴근하고 여러분 head straight home as soon as you clock out.
0: Oh yeah, for sure.
1: 예쁜 컵에 시원한 음료 좋아하는 음료 뭐죠, 민수?
0: 다 좋아하는데.
1: Iced tea.
0: 아, 아이스티?
1: 오렌지 주스?
0: 이 밤에 커피는 안 되고 네. 시원한 바나나 맛 우유 한 잔 마시겠습니다.
1: 바나나 맛 우유?
0: 네.
1: 아니면 뭐 have a cup of joe or you know cup of tea
0: 네.
1: and native으로도 미리 pull out your OOTD for the next day.
0: 벌써 아, 귀찮은데?
1: 그리고 이번 주말에 나를 위해서 뭐 하고 놀지 하나 정해보세요. 그리고 네. 나서는요?
0: become one with your couch or bed. 아. 소파나 침대와 한 몸 되기.
1: 좋죠, 네. 좋죠.
0: 바로 자라고 말이잖아요. So just relax and recharge.

0: 가자마자 바로 예, 예, 실천할 거예요 저는. 네.
1: 대단하다.
0: 아, so these are some very, I guess, very practical ways to get over the post-holiday syndrome, right? Post-holiday blues, as you can call it.
1: Yes.
0: 자, 그럼 여기에서 영어 문제 하나 나갑니다. 우리 포스터분들 함께 맞춰주세요. 어, 부장님, 어, 오늘 다시 그 코드를 원래, 그 소리 원래 갔네요. 원래 막 강아지 소리 있거든요.
1: 아, 유지?
0: 막 하면서 막 그런 퀴즈 뭐지? 음악도 나갔는데.
1: 오케이, 오케이.
0: 네.
1: So, 오케이.
0: 자, 여러분, 퀴즈. You had a long day at work. You're exhausted. And you want to say, oh, 나 완전 지쳤어. 네. So, quiz. I'm going to give you three options. Mm-hmm. Three of these options mean 나 완전 지쳤어. But one does not. So, 죄송해요. Four total options. Mm-hmm. 세 개는 나 완전 지쳤어 영어로 하는데요. 하나는 아닙니다. Mm-hmm. 네. 자, 아닌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Mm-hmm. 네. 나 완전 지쳤어. 자, A. Oh, I'm beat. B, I'm dragging. C, I'm cooked. Or D, I'm thrilled.
1: 오.
0: 네, 나 완전 지쳤어. 뜻을 안 하는 네, 그 표현을 골라주면 됩니다. 오. A, I'm beat. B, I'm dragging. C, I'm cooked. Or D, I'm thrilled.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1: 오.
0: 자, 일단 I've been finding myself saying all three of these 표현.
1: Yes. 어,
0: 일어나자마자 방송 시작할 때까지.
1: 진짜? All day long?
0: 아, 피곤해. 아, 지쳤어. 아, 왜? 아, 피곤해.
1: 연기도 잘한다.
0: 아니요.
1: 오케이.
0: 이제 알았어요.
1: 멀티테이너. 대단하다. 오케이.
0: 이거 살짝 이거 조금 페이크로 좀 넘어갔어요 이제.
1: 아니야, 아니야.
0: 어, 살짝 조금 이제 좀 억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1: 아니야.
0: 처음에는 와 유치 지금 다 먹히네라고 하는데 어 요즘 살짝 네. 자, can we give them a hint?
1: Oh sure. Let's give them a hint.
0: 네. 자, 나 완전 지쳤어 이 네 개 중에 좀 이게 이 뜻은 아니다. 힌트
1: 아, 어떻게 보통 힌트를 줄까요? 보통은
0: 뭐 좀 연기.
1: 연기?
0: 할 수 있고. 네. What was that just now?
1: Giving them a hint.
0: 아, 이게 네. 저 뭐냐면 이 내 choice 중에 이 단어가 이 뜻을 이 뜻이거든요. 네, 우리 너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아마 이런 느낌 오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 이제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이 반응 오면 소리로.
1: 그죠.
0: 와, 막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1: When you're at the amusement park, right?
0: 어, 맞습니다.
1: Oh, you can 네. say this.
0: 근데 amusement park에서 나 완전 지쳤어라고 하긴 하는데, 네. When you're on the ride, you don't say this a lot,
1: oh,
0: right?
1: Oh, true.
0: 네.
1: True.
0: 일단 우리 너튜브 보니까, 어, 두둥님 맞췄습니다.
1: Oh my god.
0: 두둥님도 이 post holiday syndrome 분명히 지금 겪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도 퀴즈는 잘 맞추고 계십니다. 네.
1: Yes.
0: 두둥님. 맞습니다.
1: Congratulations.
0: 네, 우리 에일 우리 아일 에일련 님도 아 너무 좋네요라고 이렇게 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뭐가 좋아요? 좀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말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 어 너 우리 카톡에 계시는 우리 안종찬 님이나 우리 희수 님도 다 정답 맞췄습니다. 네. 자, 나 완전 지쳤어. 이 네 개 중에 정답 아닌 것을 골라준다면요. 윤지, what is the answer?
1: The answer is I'm thrilled. Woo! Congratulations.
0: 작업은 좀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 네, 맞아요. I'm thrilled is the answer. 네, I'm beat. Oh, I'm dragging. Or I'm cooked. 이거 when you want to express just how tired you are, 나 진짜 난 이제 안 되겠어, right? 특히 요즘 애들이 I'm cooked를 많이 써요. 네, I'm cooked.
1: I'm
0: 네.
1: cooked.
0: 일단 제가 말하면 아마 사람들이 신뢰 안 가는데 여러분 제가 확인 다시 했거든요. 요즘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도 아직 I'm cooked 쓰긴 씁니다.
1: 어, 그러니까. 네.
0: 완전 지쳤다, 완전 에너지 없다. 특히 어, 어떡해. 나 엄마한테 오늘 완전 혼날 것 같아. I'm cooked.
1: Oh, I'm
0: 이렇게
1: cooked.
0: 많이 써요. 네. So, that was all about the post-holiday syndrome. 명절 증후군, right? Now, let's talk about what's called rest guilt. 네. 휴식 공포 증후군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일단 들어봤어요, 이거?
1: Can I be honest?
0: 네.
1: No.
0: You could be honest, and thank you for that. I'll be honest too.
2: 네.
1: Have you ever heard of it?
0: Rest guilt? Uh-huh. 오늘 우리 임 작가님이 처음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저한테. 네. But uh-huh. you might have been feeling this,
1: yes.
0: right? Even though you might have not a put a name on it, uh-huh. you might have been feeling it.
1: Yes.
0: 휴식 공포 증후군은요, 영어로 rest guilt라고 하는데 uh-huh. 이거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고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이 죄책감이 드는 마음이 말하는데요. 네. So rest guilt is when you feel anxious or guilty mm-hmm. for doing nothing and just relaxing, mm-hmm. right? So, you know, when you're lying on the couch mm-hmm. on the weekend and then suddenly you're thinking, oh, is it really okay for me to just sit here? Mm-hmm. Oh, shouldn't I be studying or working? 계속 쉬면서 이 조급함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1: So I guess sometimes we beat ourselves up, right? And 네. it takes some time to get back on track, don't you think?
0: 특히 오늘 안 온 부기도 분명히 이 휴식 공포 증후군을
1: 맞아.
0: 아마 이 최근 이 북한이 때문에 이 몇 주 동안 느꼈을 거예요. 네.
1: 무섭다.
0: 왜 원래 이때쯤 되면 누구 누구 어디에서 연락 와서 부기 뭐 이런 행사 해주세요라고 연락이 오는데 왜 연락이 안 오지? 라고 부기 며칠 동안 그런 분명히 특히 추석 동안 네. Like I said, a lot of people once again went to see 북항이. 근데 나는 안 갔어. 북이 보고 있지?
1: 와우.
0: 민 선배는 안 갔어. 다른 약속이 있어서 안 갔는데.
1: Yes. So I guess there are some common signs of guilt.
0: 맞습니다.
1: 대표 증상이 있다고요?
0: 네. 자, number one. You keep thinking about things you need to do even when you're resting. 쉬는 동안에도 해야 할 일이 계속 떠오른다.
1: Check.
0: Two. You feel anxious because you feel like you're wasting time. 소파에 누워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Three, you check work messages or emails even when you're on vacation. 휴가 중에도 업무 메시지나 이메일을 확인한다. And four, you feel restless because you think everyone else is being productive. 쉬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 초조하다.
1: Wow.
0: 네.
1: These are all great.
0: 맞아요. 특히 4번, mm-hmm. 이거는 이게 영어로 reverse FOMO 느낌 나는데요. FOMO가 fear of missing out이잖아요. Mm-hmm. 그거는 아 나는 일하고 있는데 모든 친구들은 다 지금 놀고 있고 뭐 여행 가 있고 하는데 이거는 reverse FOMO입니다. Right? Uh-huh. You feel restless because everybody else is working and not you.
1: Oh 네. my gosh. How many of these apply to you?
0: Honestly? Mm-hmm. Honestly, I think maybe out of... 3 out of the 4.
1: 네. 3.
0: 저는 uh-huh. 3번은 mm-hmm. it doesn't really get to me. I don't really check email when I'm like, I don't have to.
1: Even if beautiful PD님's like reaching out to you?
0: 그 아까 그 형용사 뭐였어요?
1: Beautiful. 아. Beautiful.
0: 아니 맞아요. Right? Our 부장님, uh-huh. very beautiful.
1: Oh,
0: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처음 들어서.
1: 어, 그래요?
0: 네.
1: I always tell her in the bathroom.
0: Sure. I have to make sure.
1: Yes.
0: 한번 그 형용사 뭐였어? What was that adjective you used, right?
1: Beautiful. Yes.
0: 네. 뭐 그렇게 하면 일단 mm-hmm. messages, it's really, 뭐지? 구별을 못 하잖아요. Because we all use 뭐 깨톡, right?
1: Yeah.
0: For the messages.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1: Oh.
0: Notice how I use 피할 수가 없다. 네. But what about you? Out of the four?
1: Me? 3 out of 4.
0: You too. 어떤 거 해당 안 됐어요?
1: Number 4. You feel restless because you think everyone else is being productive. I know that I'm productive
0: 네.
1: on normal days.
0: 네.
1: So I give myself some more credit.
0: 그래요. 근데 저는 1번부터 4번까지 4번이 제일 무서워요.
1: Why?
0: Right? Because in this line of work, 이 방송 쪽에서 일하면 요즘
1: 이거는
0: 우리,
1: 왜 들고 있는
0: 이거는 계속 네.
1: 무서워.
0: 우리 요즘 yes. 미대 PD님들 콘텐츠에 나를 안 쓰네. 왜 그렇지? 아니, 최근에는 많이 써줬어요. 최근에 많이 써줬는데 uh-huh, uh-huh. 그 전에 나 유튜브 말고는 우리 다른 콘텐츠 왜 안 나오지? 막 이런 걱정 들 수도 있잖아요.
1: 그쵸.
0: 네. 살짝 조금 우리 PD님 살짝 조금 근데 바로 그 다음 연락 와서 네, 많이 넣어주더라고요.
1: 역시
0: 감사드립니다.
1: 우리 민수 All-star 민수. 그러면 민수
0: yes.
1: 휴식 공포 증후군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우리 해야 될까요?
0: 자,
1: 부스터링을?
0: 여러분. 잘 들으세요. Don't treat rest as something you do only when you have free time. 네. Put it on your schedule as a thing to do, like a task, right? Make rest an official task on your to-do list.
2: 휴식도 뭐 일정표에 뭐 공식할 일로 넣으면 좋대요.
1: 좋다.
0: 네. 그렇게 하면 지키게 되잖아요. Right? 네.
1: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올스타 마치고 이제 저녁 8시 뭐 9시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우리 멍 때리기 뭐 zone out 아니면 뭐 lying on bed 아 그런 거 좋겠네요.
0: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른 another quiz 나갑니다.
1: That's
0: the one I was talking about.
1: Okay.
0: 자 여러분 quiz number two. I spent the whole 추석 break on the couch, eating chips and scrolling on my phone all day. 이거 나발은 난데?
1: 오!
0: 작가님 어떻게 알았지?
1: 오, 자.
0: 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네 해석 일단
1: I
0: 가능합니까 여러분?
1: I spent the whole 추석 break on the couch.
0: 네, I spent the whole 추석 break on the couch, eating chips and scrolling on my phone all day. Right? 뭐 그냥 진짜. 소파에만 누워 있었고 과자만 먹고 있었고 폰만 보고 있었고 그렇죠.
1: 네.
0: So when somebody describes a situation or habit that fits you perfectly, you want to say 한국어로 와 그거 완전 나잖아. 이거 그거 완전 나잖아.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 That's very I. B. That's so me. Or C. That's too my story. 네.
1: 오.
0: 좀 어색, 아주 너무 어색한 게 두 개 있어요, 여러분.
1: 약간 티를 냈어요.
0: 네, 살짝. 이렇게 줘야지. 우리 부스타분들 뭐 힌트 없이도 잘 맞춥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깨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네. 근데 윤지 씨는 완전 이거 아니었겠다, right? 당연히 해외로 나가면 막 뭐를 해야 되고 진짜 막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팩 스케줄 뭐 이렇게 지냈어요?
1: 그렇지는 않아요.
0: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럼 좀 휴식 좀 가진 것 같아요? Did you get a lot of rest?
1: There was literally no places to go.
0: Yeah.
1: The place that I visited.
0: 아, 그래요? 언제 알 것 같아 어디 갔는지.
1: 예,
0: 그러면.
1: 그렇죠?
0: 네.
1: I don't know. Okay.
0: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았으면 민숙 하루 쟁일 뭐 소파에만 누워 있었다? 폰만 보고 있었다?
1: 오.
0: 과자만 먹고 있었다? 난데? Right?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우리 정답 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너무 자 공감하지 말고 여러분 정답을 보내주세요. 네, 우리 리 제이슨님 너도 아 나도
1: 오 예 yeah, 나도
0: 이렇게 보냈네요. 네, so 나 완전 나잖아. 나도 똑같아. 이걸 영어로 보고 할까요? 자 정답은요. 윤지.
1: 아 제가 이거. 네. Oh, sorry. Okay. That's so me.
0: 맞습니다. That's so me. 완전 나잖아. 완전 내 얘기야. 그거 딱 나잖아. 라고 말할 때 That's so me.
1: That's so me.
0: 근데 이 so에 조금 좀 이렇게 포커스를 줘야 돼. That's 그냥 That's so me. 이게 아니고 That's so me.
1: That's so
0: 이렇게
1: me.
0: 말해야 됩니다.
1: 와, 역시 네. 잘한다. 오케이.
0: 이렇게 계속 칭찬받으면
1: 많이 배웁니다.
0: 다음 주 부기 오면 나 지금 화날 것 같아. 부기 왜 나 칭찬 안 해 윤지처럼. 네. 자 real quick the last syndrome we're gonna look at is called the phantom vibration syndrome. 류령 진동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1: 와우.
0: 이거는 I guarantee you everybody felt at least once. 네.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1: Phantom of Opera가 아니라
0: 네.
1: Phantom vibration syndrome.
0: 맞습니다.
1: 이게 네. 뭘까요?
0: So it's when you feel your phone vibrate even though it didn't.
1: We've 네. all been there, right?
0: 맞아요. 네.
1: Do you feel your phone vibration?
0: Sometimes. 진짜. 왔는데 분명히 문자 왔는데 and then I stop like let's say I was doing the dishes. 설거지 하고 있는데 폰 소리 났어. And then like I stop. I drop it. 우리 부장님 연락 왔을까 봐. 다 멈추고 빨리 폰 뛰어가서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네. So that's what phantom vibration syndrome is,
1: okay.
0: right? More than 80% of smartphone users have experienced this at least once. It's not a disease, right? There's nothing wrong with your brain, right? It's just that we're too used to getting alerts on our phones. 네. 이건 내가 스마트폰 알림에 너무 피로하고 예민해져 있다. 네, 이거 보내는 이 일종의 신호라고 합니다.
1: 맞아요. So 내가 항상 이제 대기 상태여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업무 연락이나 그쵸 우리 소셜 미디어 알림 또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we are constantly on alert.
0: 맞습니다.
1: High alert, right? 네. 어,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어? 알림이 왔나? 네. 어? 아니네? 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겠죠?
0: 여러분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는데 I play a joke on my daughter sometimes. 야? 네. 우리 딸도 폰 있거든요. 어, 진동으로 해놓는데 가끔 같이 있을 때
1: 너무 귀엽다. 조금 더 lower tone으로. 네. 어. 그렇죠, 그렇죠. 잘한다.
0: 그러니까 폰 어디 있지? 전화 왔더라고.
1: 아, 역시 역시 이런 것도 해야 되구나.
0: 하루 네. 미안해. 자 여기서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방송 중인데 강아지 데리고 나가세요. 네. 자. Question, last question. I have my phone on vibrate. It means 나 폰 진동으로 해놨어. And 내 폰 방해 금지 모드로 해놨어. I put my phone on DND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DND 이것은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초이스 세 개 나갑니다. A, do not disturb. B, do not disconnect. Or C, do not discount.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 보내 주세요. 샵 9050 깨뚜기가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퀴즈 참여 가능합니다. 네.
1: DND. I think
0: Do you put your phone on DND?
1: Yeah, most of the time.
0: 저는 자동으로 가요.
1: 오?
0: Yeah.
1: How?
0: You could set it as automatic. So you could turn it on and off according to a certain time. 저는 밤 11시부터 아침 8시 까지 DND로 해놔요.
1: 어, 꽤 길네.
0: I need my beauty sleep.
1: Wow. 네. He's tech savvy person. For sure.
0: 어, 뭐 윤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1: 저는 뭐 I'm always open.
0: 어 진짜? DND 안 써요 그러면?
1: 어 저절로 켜지더라고요.
0: 아 이때쯤 yeah. 일어나야지라고 폰이 잘 알고 있네요.
1: Yes.
0: 네.
1: And 자, I think we have messages.
0: 어, 네네네 yes. 맞습니다. 우리 트리스마스터님이 DND는 Dungeons and Dragons 아니라 어 맞아요. 어 조금 이게 살짝 좀 저희 세대 필 났는데 저도 던전즈 드래곤즈 많이 했거든요. 네 어렸을 때 아니라 정답 맞췄습니다. 우리 지현님도 정답 맞췄고요. 네 우리 뭐 수빈여님도 닥터수님 네 정답 맞췄습니다. 네.
1: Congratulations.
0: 어 우리 너구리님은 코르티스 노래 들어봤어요라고 하는데 어 이거 코르티스 노래에도 나와요 DND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DND what is it short for? 정답은요?
1: Do not disturb.
0: 맞습니다. Do not disturb. 네. 뭐 DND라고 말할 때도 가끔 쓰고요. Text message. Oh, I didn't get your, you know, I didn't see your message last night. My phone was on DND. 이렇게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do not disturb. 방해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1: 말라.
0: 네, 방해하지 말라. 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 Yes.
0: So, today as a lot of us are experiencing these post-holiday syndrome, but post-holiday blues라고 할 때도 있고요. We also heard about 그 뭐였죠? 그 phantom phone vibration.
1: Yes.
0: 네, 이것도 들어봤고 그 아까 중간에 그 중간에 이 두 번째 그 뭐였더라?
1: I'm gold. 뭐 좋다. 그죠?
0: 아니요, 그거 있잖아요.
1: 어, 뭐였죠?
0: Rest guilt.
1: 아, rest guilt.
0: Rest guilt도 아. 배워봤는데, 네. 이거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We're all people. We're all human,
1: yeah.
0: right? 네, 다 쉬고 싶죠.
1: 맞아요.
0: 네. But back to reality.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1: 화이팅.
0: 네. 자, 오늘 윤지와 함께한 네 All Star English 너무 재밌었어요. How was it for you?
1: Oh, it's so much fun. 네. Yes, being here with Minsoo, 네. it has been so much fun.
0: 그거 12시 하지 말고 여기로 오세요.
1: 저 자리 뭐 날씨 요정이라도 그쵸?
0: 너무,
1: 할까요?
0: 죄송해요. 너무 망가는데.
3: Hi,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0: 길거리 인터뷰
3: with Taegan.
0: 그렇죠. Time for another episode of 길거리 인터뷰
3: with Taegan.
0: 네, with Taegan joining us once again here in the studio.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0: 네. Taegan looking all spiffy today.
3: Yeah, I'm wearing my professor clothes. 네. So if you are listening, tune into our YouTube and you can see what I look like when I'm not wearing running gear.
0: 아주 항상 좀 스포티하게 오는데 오늘은 완전 교수님 yeah, 네, 느낌이 왔습니다. 네, Taegan 교수님.
3: Yay!
2: 아, 교수님, 저 A뿔 주세요. 혹시 이런 뭐 학생들 없어요?
3: No, I don't 아, have. 그래? My students are all foreigners, actually.
2: 아 그래요?
3: Yeah.
2: 아 A+, foreigner들이 애교 하나?
3: They just usually say, teacher, 어. like, come on, how about this?
2: 일단, you look. I have to be very like I have to be on my best behavior in front of you today. I don't know why.
3: 네. All right.
2: 어, 태근 오늘 그냥
3: First time for
2: 복장만 바뀌었는데요. 저는 왠지 좀 이렇게 똑바로 앉고 좀 오늘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Wow, this is a new Minsu. 네. A new Minsu has entered the building.
2: 네. 자, 태근님 오늘 뭐를 갖고 오셨죠?
3: Today we are talking about organizing or 정리할 때 쓰는 영어 표현.
2: 정리할 때.
3: Yeah. So first of all, I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1: The time is now 8 o'clock.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 컨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연대가 함께합니다.
6: Hello everyone, I'm James from India.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certainty that Busan was the best place for me to start my business thanks to the specialized blockchain zone. In the past 7 years, Busan has become my second home and I obviously love it here.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eo Bangsong.
7: 아이,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8: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9: Huh?
8: Wait a second. Why is all my personal information showing up? Before you ask AI a question, think about what you're sharing. Your phone number, bank account number, and other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stay private. If an AI-generated response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don't share it. Report it or send feedback. A trusted AI future star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10: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